0: 바쁜 아침 여기저기서 뉴스 찾아보기 귀찮으시죠? 아침 6시부터 7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가장 신선한 뉴스만 골라 담은 뉴스 새벽 배송. 도착은 확실히 보장.
1: 우리 돼지

0: 스크밸리.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SFM.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러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식물성 우유는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명칭으로 우유와는 영양 성분부터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우유류는 원유를 살균, 멸균 처리하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육아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하는데요. 식물성 대체 음료는 콩, 귀리 등에서 추출한 원액에 물을 섞은 것으로 우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백질 칼슘 함량도 제품마다 제각각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유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 제품명에는 우유 혹은 유라고 표시할 수 없는 만큼 식물성 우유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똑똑한 소비를 위해 우유를 고를 땐 원재료와 영양 성분표까지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파하인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4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출출 여러분들도 계시지만은 아까 또 우리 희재 우리 또 희재님 또 팬분들도 지금 몇몇 분들이 또 아 끝까지 있을게요 오늘 재밌네요 하고 계신 분도 계셔가지고 뿌듯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우리 저희 희재 씨가 마지막에 가기 전에 우리 인별그램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인별그램에 업로드될 사진 멋지게 찍어주셨고 또 꿀티도 함께 입고 사진 찍었거든요. 그 희재 씨도 입은 꿀티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정은정 출출이 와 저도 꿀티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꿀티 원하십니까?
1: 네
0: 원하세요?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런에서 꿀티를 놓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놀이동산 당첨자들에게도 지금부터 꿀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꿀티 데이 꿀티 데이.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그럼 지금부터는 신나게 놀고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유베라 놀이동산으로 출발.

자, 오늘도 유베라돌이 동산에 오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이 눈물을 거둬 우리 김희재 씨 팬분들 다 계시죠? 함께하는 거야, 다 같이 렛츠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베라 놀이동산 개장을 했고요. 오늘은 뭐 하는 날? 바로 전국민 눈치 게임 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기 3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가장 적게 선택될 것 같은 보기를 하나 눈치껏 촉으로다가 느낌으로다가 골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수파의 선택을 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요 꿀티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표가 적게 몰리는 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라운드 주제는 해산물입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게 많지. 자, 그중에서 보기 3개 꽃게, 새우, 조개 요거 3개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적은 선택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안 고를 것 같은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시 35분 00초부터 보내는 문자 인정합니다. 꽃게, 새우, 조개 하나만 골라서 샵 1035 짧은 건 5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에다가 얼른 보내셔야 됩니다. 알았죠? 노래 나가는 동안만 받습니다. 바다의 매드.

0: 지금 현재 전 국민 눈치 게임 하는 중이에요. 어떤 보기가 적은 선택을 받았을지 궁금하다면 고릴라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김동학 출출이는
1: 꽃게.
0: 저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매장에서 꿀티 입고 손님들한테 유배라 홍보할 거예요. 보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꿀티를 받으면 여러분 이거 인증도 하셔야 돼요. 인증까지, 인증샷까지 많이 보내주셔야 돼. 이거 입고 어디까지 갔다 알았죠? 자, 이번 주제는 해산물이에요. 꽃게, 새우, 조개.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안 고를 것 같은 거 골라서 샵 1035, 짧은 건 5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세요. 자, 노래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보내세요.

나 노래 끝났습니다. 문자 참여 마감합니다. 여기까지만이에요. 자, 오늘따라 아유 꿀티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여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예. 자, 전국민 눈치 게임 결과는 바로 집계가 됩니다. SBS 최첨단 반도체 저기 시스템 그거로다가 자 여러분들 꽃게, 새우, 조개 요 세 개 해산물 중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보기는요. 이게 이럴 수가, 삐치겠다. 들으면 큰일 난다. 얘가 듣듯 얘가 제일 적다니 바로 새우. 아하, 새우가 어떠세요? 왜 그러세요? 좀 서운하세요? 자, 재미는 많이 떨어져요. 자, 꽃게가 31%, 새우가 29%, 조개가 38%가 나왔어요. 아, 조개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적은 게 싫은 걸까? 좋았던 걸까? 어째서 많이 받았을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새우가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우라고 보내신 분들 중에서 우리 꿀티 보낼 분 무려 다섯 분에게 일단 보내드립니다. 자, 선물 받을 분 0441-8053-4999 김화영, 조인철 다섯 분께 꿀팁 보내드립니다. 축하해요. 빠빠빠빠빠빠빠 뚜구둥.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기 상품 문의 게시판에다가 남겨야 되는 거죠.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문의 게시판 있어요. 유베라 홈페이지 거기다가 본인 주소랑 성함이랑 남겨주셔야 간다는 거예요. 안 남기면 못 가요. 한 판 더 갑니다. 자, 이번 판은 뭐하러 가느냐. 전국민 눈치 게임 곤충 가겠습니다. 곤충. 여러분들 곤충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적은 선택을 받을까요? 어우, 다소 무서운 게 있긴 한데.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귀, 메뚜기, 잠자리. 자, 이 중에서 가장 적게 선택될 것 같은 거. 왠지 뭔가 하나가 조금 내가 제일 싫은 게 있다.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보내지 않을까? 한번 머리를 써야 돼요. 자, 사마귀, 메뚜기, 잠자리 중에서 적게 선택될 것 같은 거 골라서 샵 1035, 짧은 건 50원, 무료인 고릴라에다가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정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또 노래를 듣고 올 건데 1시 40분 50초부터 보내는 문자를 인정하도록 합니다. 사마귀, 메뚜기, 잠자리 세 개예요. 알았죠? 자, 노래 나간 동안 맞습니다. 척의 별당!

제대로 할 수 없어 전 국민 눈치 게임 운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곤충이에요. 사마귀, 메뚜기, 잠자리 중에서 가장 적게 선택될 것 같은 걸 골라서 샵 1035 짧은 건 5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딱 중간인 2위 한번 알려드려봅니다. 현재까지 SBS 첨단 시스템 집계 결과 2위가 사마귀예요. 아, 2위가 사마귀. 어, 이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반전이 있을까? 노래 끝나면 마감이니까 노래 끝나기 전에 얼른 보내세요.

짠짠짠. 자, 노래 끝났습니다. 문자 참여 마감합니다. 여기까지만 한 인정인 거예요. 자, 이제 정국민 눈치 게임 결과는 바로 징치는 순간 거기까지만 집계인 겁니다. 자, 과연 어떤 게, 자, 어떤 게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사마귀, 메뚜기, 잠자리 중에 가장 적게 선택을 받은 보기는요. 바로 어떻게 된 거야? 유재석 선배님? 메뚜기! 아하, 메뚜기가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어요. 사마귀가 34%, 잠자리가 35%, 메뚜기가 30%. 메뚜기가 제일 적게 나왔네요.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뭐 때문일까? 사마귀가 다소 좀 무섭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역시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몰라. 요게 눈치 게임의 묘미죠. 자, 일단 메뚜기 보낸 분들은 아싸 기분 좋다 하고 있는 상태로 당첨자 조금 이따 발표할게요. 노래 갑니다. 메뚜기 선배님,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 한 곡 틀어드립니다.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자, 선물 받을 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 두 번 다 맞췄는데 하시는 분들께는 뭐 드려요? 칭찬 드려요. 잘했어요. 선물 받을 분 발표합니다. 최수연, 오경익, 7814, 2257, 3104 이렇게 다섯 분에게 꿀티를 보내드리는데 배고픈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상품 문의 게시판에다가 성함, 주소 이걸 남겨주셔야 갑니다. 아니면은 보낼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수작업이에요. 알았죠? 꼭 보내 남겨주세요. 알았죠? 자, 오늘 은행은 여기까지고 내일도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유베라돌이 동산에서 다시 만날 곳.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한국인은 밥심이지.
4: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건강한 식재료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2000 농특산물 밥심의 원천.
3: 쌀, 한우, 한돈, 계란, 벌꿀까지 안전한 농특산물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5: 배우 이주승입니다. 세상에 없던 주소에서의 새만금 라이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분양합니다. 정주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분양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만금 개발공사.
6: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킬란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If you
8: want a lover. 10월 유베라 선물을 소개하는 조용필이입니다. 가수 성리와 함께 쓰는 닥터 스킨에서 화장품을,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를 바운스, 급발진 잡는 지인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손맛 가득의 이치알 푸드에서 광주 맛집 시골향 추어탕을, 왕실 레시피 반드르피기에서 MSM 유황 솔트 크림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두 군데 김상중씨 부탁해요.
9: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데 말입니다. 교대형 맛집 향촌의 겸소에서 상황버섯 특겸소 진액을 말입니다.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아이디어 굿즈 판촉물 기프코에서 기프코 텀블러 세트를 말입니다. 덴마크 청정식품 아만다에서 대구알 청어 통조림을 드린 데 말입니다.

입니다. 벌꿀숲 식물 정한농원에서 소백산 선흥 자연산 벌꿀을 드립니다 말입니다. 백년가게 새말 토종순대에서 직접 만든 순대와 장순대국을 드리는데 말입니다. 이 선물들 출출이들에게 10월에 다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1884 출출이가 꿀디 꿀티를 그냥 진짜로 저한테 2000원에 파시면 안 돼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이거 원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2000원에 팔은 장난. 자, 위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함께해 주신 출출 여러분 감사하고, 유베라 오픈런 이벤트, 자 내일부터가 진짜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이제 쭉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선물 뿌리는 기간인 거예요. 이렇게 뭐 사실 그렇게 좋지 뭐, 이렇게 해서 이 핑계 대고 여러분들한테 더 진하게 사랑 확인하고 우리 그렇게 가는 시간이니까, 늦지 않게 출석 체크부터 시작하니까 시작할 때부터 달려와 주셔야 돼요. 12시 5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우리 희재 씨가 너무나도 인상 깊게 왔다가 다녀가셨기 때문에 성시경의 희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희재야. 이 노래 듣고 저는 또 내일 12시 5분에 오픈런과 함께 만나요. 지금까지 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꿀디 유민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거 뭐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반갑지만 우리 몸도 그럴까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면 체온을 유지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써 쉽게 지칠 수 있고요. 가을 바람은 시원해도 공기는 건조해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를 수 있죠.

0: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땐 잠은 충분히 자고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고 끼니도 거르지 않는 게 좋은데요. 선선한 가을, 잘 먹고 잘 자는 평범한 습관으로 이 계절을 누려보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인.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4: 10월 12일 SBS 낮 종합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3일에 이어 오늘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범 여권 내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이란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또다시 공격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가 범행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중 한 발이 900km 이상 비행했고 정확한 재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최재형 기자입니다.
5: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수발이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0: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만큼 우리 측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개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9일 만으로 올해 들어 16번째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안보 상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하는 정보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장관의 취임하기 전인 25년 7월 청문회 때도 구성 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외교부에 미국 측의 이를 설명해달라고 했고 주미 대사께도 설명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잇따라 불거진 한미 간 불협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데 증폭기가 문제라면서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범 여권 내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개 비판에 나선 인사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고 조국 혁신당은 문제 제기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2: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자신에게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직접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고 공개적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인사들은 내부 경로로 충분히 이견을 전달할 수 있다며 공직자 역시 본업에 충실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적었는데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여권 내 갈등은 모레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중수청 출범 뒤 행안부 장관의 첫 번째 감독권 행사인데 연일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 중인 임 청장에 대해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SNS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내정한 김주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임 청장이 연일 공개 비판을 이어가자 이를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공개 감찰을 지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에 대해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 역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의 첫 번째 감독권 행사입니다.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개 감찰 지시를 통해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중수청 출범 초기 조직 안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0: 공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도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1: 이문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부가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위상비연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이 하루 만에 또 공격을 받아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간접 지원만 해왔던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2: 현지 시간 11일 친이란 후티 반군이 쏘아올린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또다시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파키스탄 국적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공항 인근 상공에선 순항미사일 한 발이 사우디 연합군에 의해 요격됐고 리야드 시내에서 두 차례 이상 폭발음이 감지됐습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후티는 사우디 동부의 담맘 공항과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석유시설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연합군이 예멘 본토를 대상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24차례 공습을 벌여 민간인들이 대거 숨진 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방공망이 잇따라 뚫리고 전날 공습에선 미국인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공습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만 해왔던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어젯밤 10시부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1: 다음 달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름값 고민이 커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추는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입장입니다. 파리에서 권영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데 양측 모두 동의했고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휴전 기간이나 휴전 대상에 대해선 밝히진 않았는데 휴전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 외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이는 바라던 일이라며 자신들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휴전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경유를 국제시장에 대규모 공급하기로 미러간 합의한 것을 두고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건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할 일이라며 러시아가 60일간 휴전에 동의하면 대선을 치르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기름값 끌어내리기에 고심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지난달에도 장담했던 러우간 에너지 휴전 합의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1: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가 범행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다만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고 강원도까지 도망친 건 바람을 쐬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4: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0: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내를 납치해 강원 양양의 야산까지 달아난 데 대해선 바람을 쐬러 간 거라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한 아내와 혼인무효 절차를 밟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김 씨 아내는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2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접근금지 처분이 종료된 지 11일 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를 차에 태워 달아난 김 씨는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발견 당시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를 존속사례와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1: 어제 경기 오산 서동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으로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시 30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도주 끝에 검거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히말라야 고산지대 산사태로 대홍수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네팔에서 또다시 산사태와 함께 홍수가 나면서 마을을 덮치고 다리가 유실됐습니다.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불이 간다키강에서 산사태와 함께 홍수가 나면서 고르카 지역을 덮쳤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 수십 채가 무너졌고 3개 이상의 교량, 수력 발전 시설 등이 파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실종자는 10여 명으로 알려졌고 네팔군 당국은 49명을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군은 헬기와 지상병력을 투입해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데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팔 정부는 빙하가 녹아 형성된 고산지대의 자연댐이 산사태로 파괴되면서 흙더미와 함께 하류를 덮쳐 홍수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트리슐리강 유역 대홍수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대홍수로 네팔과 티베트 지룽현 지역에서 1,400여 명이 숨지고 6,6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피해 현장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1: 반도체 수출 고공행진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액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0일까지 수출액은 약 2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수입액은 2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5%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상담센터는 농지 처분 대상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담은 대표전화 1811에 8852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에서 34살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심사,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새 임대 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국내 콘텐츠가 5억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불법 유통 K-콘텐츠는 전년 4억 1,410만 건보다 19.2% 늘어난 4억 9,355만 건입니다. 2022년 실태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영상 불법 유통은 전년보다 40.6%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0: 는 위 변조 집회가 만장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안수진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1: 네, 어제는 곳곳에서 10월 중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가을 늦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부터는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요. 늦은 밤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남과 제주 지역에 5에서 40mm,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5에서 30mm, 전남 지역에 최고 50mm, 제주 산지에는 최대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의 안수진이었습니다.
0: 주식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0.31포인트가 내린 6475.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운사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계 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2.56포인트가 오른 859.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현재 기온 28도, 습도는 48%입니다. SBS 낮종합 뉴스 진행의 이현경이었습니다.

0: 1988년 호돌이와 어깨동무하고 태어난 러브 FM 최연소 DJ 팔팔둥이 저 김윤상입니다. 형님 누님들의 젊은 감성을 건드려주고 또래들의 놀이터가 되어줄 김윤상의 뮤직 투나잇 매일 밤 8시 5분에 찾아옵니다.
1: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10월 18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국화꽃 참 멋스럽죠.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꽃잎을 말려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면 그 향과 맛이 또 남다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국화향을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바쁘게 쫓기던 마음도 한 박자 쉬어가는 느낌이 들겠죠. 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이것저것 챙길 일도 많고 마음이 바빠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숨 돌릴 틈은 필요하겠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는 여유를 잠시나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여기는 그대의 오후 정혜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로 음을 연 그대의 오후 정혜비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자, 요즘 공원이나 각 지역 축제에 가면은 가을꽃, 그 중에서도 국화꽃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알록달록 뭐 피어난 모습도 예쁘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네, 국화꽃 향도 매력적이죠. 차 한 잔으로 여유를 즐기듯이 이 시간은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네, 저랑 편안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석민 씨 반갑습니다. 달달한 음료를 좋아하고 얼죽아여서 차를 잘 마시지 않게 되지만 차를 내리고 찻잎이 물에 우러나는 걸 멍하니 보고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대의 우후를 듣는 시간도 그런 시간 같네요. 아, 그렇게 또 차랑 차에 또 대입을 그 오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차는 그 뭐 맛이나 어떤 그런 것도 뭐 차지만 그 어떤 일련의 그런 행위? 네. 그런 것 자체가 뭔가 좀 우리에게 뭐 건강도 여유도 좀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요. 전희경 씨가 국화차 매력 있죠. 옆에 혹시 목련차는 드셔보셨나요? 꽃차가 진짜 매력 있어요. 저도 꽃차를 좀 먹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련차가 있어요. 제가 목련을 참 좋아하거든요. 되게 분위기가 우아하잖아요. 맛도 그럴지 네, 진짜 궁금하네요. 목련차 고맙습니다. 이경 씨. 8450님은 옆뒤 외근 나와 있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의

이게 또 홍보 아주 열심히 할게요. 일단 저희 박재훈 실장님과 정우창 과장님한테 소개 바로 갑니다. 우리 업디 청취율 가부자르르 이게 뭐예요? 8450님만의 언어인가?

0: 오후 인별그램 아이디 SBS 애프터눈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요. 가장 최근 게시물에서 퀴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저의 MBTI 맞히기입니다. 오전에 해봤거든요. 제가 뭐 예전부터 쭉 일관되게 좀 나오던 게 있었는데 근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했었는데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일찍 이른 시간에 한번 우리 작가님께서 공유해 주신 걸로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또 나왔습니다. 무언가가. 자, 그냥 마치시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힌트로 마지막 글자 J를 공개해뒀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좀 피해 성향이 많은데 확실히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제 모습 속에 또 이 J가 좀 많이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자, 어쨌든 앞에 세 글자가 무엇일지 추리해 주시면 됩니다. 팔로우 인증 캡처랑 같이 정답 보내주세요. 네, 그냥 오셨다가 보지만 마시고 팔로우 해주시고 거기 사진들도 보고 하트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사진은 문자번호 샵1035 유료 문자로만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주신 세 분 그리고 인별그램 댓글에서 세 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여섯 분 뽑는 거예요. 자,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배우 이주승입니다. 세상에 없던 주소에서의 새만금 라이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단독 주택 용지를 지금 분양합니다. 정주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분양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만금 개발공사.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클라우드 모델 이준혁입니다. 건강관리 때문에 맥주를 망설이던 분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퓨린 컷다운이 탄생했습니다. 퓨린은 90% 컷, 제로 슈거로 걱정은 다운. 클라우드의 새로운 장르 퓨린 컷다운.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

네, 그대 오후 정엽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치율 조사기간 특집 인별그램 퀴즈. 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의 MBTI를 맞춰주시면 됐는데요. 마지막은 J로 네, 고정되어 있었고 앞에 세 개를 맞춰주시면 됐죠. 네, 정답은 INF. 네, INFJ였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아메리카노 교환권 쏠게요. 양은정 씨가 옆디 MBTI는 네, 큐트. 네. 네, 재밌어요. 네. 정답자 세 분 일단 뽑아드렸고요. 인별그램 당첨자는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예림 씨, INFJ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맞추셨죠? 0728님도 INFJ. 보이는 느낌 그대로 가봅니다. 송하은 씨도 INFJ 같아요. 그런데 INFJ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MBTI의 타이틀을 보니까 뭐 옹호자라고는 돼 있던데 제가 최근에 했을 때 이것도 또 새롭게 나온 겁니다. 최근에 예전에는 근한 7, 8년 전 그때 했을 때는 ENFP가 주로 나왔었고요. 그 뒤에 한 최근 몇 년 새는 뭐 INFP 뭐 그리고 ESTJ도 나왔었고요. 제가 심지어 그 제가 검사했던 거를 이렇게 그 즐겨찾기를 해놨다니까요. 잊어버릴까봐. 네. 그래서 보니까요. 뭐가 나왔었더라? 네. INFP 그리고 ISFJ, INFJ. 아, 인프제도 나왔었군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온 것도 있어서요. 보호형. 네. INFP는 뭐 중재자 뭐야? 네. 전희경 씨가 충격. 저는 옆뒤는 무조건 T일 줄 알았거든요. 역시 감성적이시군요. 뭐 사실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기본적으로 좀 무게가 있는 거는 네, 감성적인 F인 것 같고 T의 성향도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라디오에서 네, 그대들하고 이제 메시지 받고 얘기하고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게 전 되게 싫거든요. 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그냥 딱 잘라서 시원시원한 것도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소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은 뭐 그게 어쩌면 소심한 걸 수도 있죠. 자, 어쨌든 내일도 인별그램 퀴즈는 계속될 거고요. 퀴즈 풀고 선물 네 퀴즈 풀고 선물 많이 받아가십시오. 자, 이번에도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준비한 이벤트죠. 엽닭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붙어있는 거 좀 싫거든요. 더워요 스튜디오가. 네. 자, 오늘 제 옆에 붙어있으면, 제 옆에 붙으면 맛있는 행운이 따라옵니다. 소개만 돼도 선물이 쏟아지는 그대의 오후 특급 이벤트,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아우 구성지네요. 네. 자, 정치율 조사 기간 특집 오늘은 엽딱데이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옆뒤 옆에 네, 딱 붙어 계시라는 의미로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나는 오늘 그대 오후를 처음 듣는다. 뭐 혹은 매일 듣고는 있지만 문자나 사연은 아직 한 번도 보내본 적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자, 어쩌다가 그대의 오후를 듣게 되셨는지,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무슨 일 하시는지, 지금은 뭘 하면서 무얼 하시면서 그 오후 듣고 계시는지 등등등 자기소개랑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도 제 옆에 찰싹 붙어 계시라는 의미로 엽떡 아니고 엽땡 떡볶이를 쏩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35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신청곡과 같이 사연 많이 남겨주십시오. 아, 뭐이 정도면은 엽땡 떡볶이에서 광고 한번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물론 늘 함께해 주시는 그대들도 빠질 수 없죠. 나는 옆뒤 옆에 딱 붙어 있은 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도 반갑게 소개해 드리니까요. 그리고 떡볶이 선물도 쏴드릴 예정이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함께 인사 나눠주십시오. 자, 노래 김현식의 우리네 인생 준비했거든요. 네,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문자들 많이 기다릴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현식의 우리네 인생 듣고 왔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이벤트 엽닭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웃기지? 엽닭데이. 자, 듣고 계신 새싹 청취자분들 자기소개 문자 남겨주시면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엽댕 떡볶이 바로 보내드립니다. 물론 네, 새싹 아니고 늘 메시지 주시는 그때들도 환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강도휘 씨, 대학 강사인데요. 강의 끝나고 먼 길 이동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오늘은 마침 휴게소라 처음으로 글 남겨요. 이 멋진 가을, 멋진 음악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글 남길게요. 좋습니다. 아, 뭐 꼭 자주 아니라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기척 내주시면 좋죠. 사는 얘기 소소하게 또 나누고요. 도휘 씨였습니다. 이름이 참 멋지죠? 자, 역시나 처음으로 메시지 주셨네요. 7297님, 안녕하세요. 동탄에 사는 11월 출산 예정 예비 아빠입니다. 아내가 산부인과 진료가 있어서 왔다가 진료 기다리는 동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데 좋네요. 얼른 아이와 만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긴장되시겠습니다. 축복의 순간 네, 잘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순간을 누린 지 1년하고도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기합니다. 건강하게 순산하기를 기도할 거고요. 고맙습니다. 남현주 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엄마예요. 아이들 픽업할 때마다 라디오를 듣는 애청자입니다. 예전에 기간제로 고등학교 화학 교사로 일했는데 아이들을 낳은 뒤로는 쭉 육아에 전념하고 있네요. 오늘도 아이들 픽업하며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네. 화학 선생님이셨어요. 칼칼라마 알았으니 주납수구 수은금. 네. 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3남매. 저는 진짜 아이를 하나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정말 둘, 셋, 혹은 네다섯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역시나 처음으로 메시지 주셨어요. 손화경 씨, 안녕하세요. 디스크자키 엽디님. 처음엔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엽디의 나긋한 진행 솜씨에 매료돼서 지금까지 쭉 듣고 있습니다. 사연 올리는 게 쑥스럽지만 용기 내서 고릴라 켰습니다. 이 정도면 엽딱 맞지요?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디스크자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가끔씩 얘기하곤 하는데, 고맙습니다, 화경 씨. 자주자주 네, 놀러와 주세요. 자, 계속해서 네, 그때들의 메시지 기다릴 테니까요. 노래 한 곡 같이 듣겠습니다. 이기찬, 감기.

네, 이기찬의 감기 듣고 왔습니다. 네, 이기찬 씨 목소리 참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오후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이벤트 엽떡데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엽땡 떡볶이 선물 받으실 분들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보내주셨어요. 김정근 씨. 일하면서 몰래 듣는 도둑 청취자 김정근입니다. 아내가 오늘은 듣기만 하지 말고 글 남기라고 해서 얼른 회원 가입하고 글 남겨요. 노래 선곡이 제 취향이라 늘 즐겨 듣고 있어요. 역시 네. 아내 말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웬만하면 대부분은 뭐 도둑 청취자라기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특별하게 뭐 메시지나 요즘은 문자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죠. 예전엔 사실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뭐 제가 뭐 어릴 때 뭐 이런 시절부터 들었던 분들은 그냥 라디오는 그냥 가만히 또 듣고 있는 친구 같은 거였죠. 정근 씨 너무 반가웠고요. 선혜숙 씨.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저희 가게에서 항상 그 오후 틀어두는 자영업자입니다. 일하면서 손님 맞이하다 보면 글을 남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아쉬워요. 그래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 하시면서 뭐 소소한 에피소드들 있으면은 네, 그 오후에 나눠주세요. 그런 얘기 재밌잖아요. 오늘 뭐 어떤 손님들이 왔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좋았다, 뭐 재밌었다, 뭐 서운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해숙 씨였고요. 네, 역시나 처음으로 보내셨네요. 3984님. 어우, 뭐 새싹 청취자분들 네, 메시지 많은데요. 3984님이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떡집을 하는 60대입니다. 매일 새벽에 떡집 열면서부터 러브 FM을 켜놓는데요. 점심 먹고 졸릴 때 그대의 오후에 노래 들으면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오늘 처음 문자 남기는데 제 문자가 나오면 심장이 터질지도 몰라요. 네. 네, 편안하게 좀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놀라시면 안 되죠. 3984님 네, 자주자주 또 메시지 주시고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언제든지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박지연 씨. 올 초부터 옆디 라디오 들으면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옆에서 같이 듣던 초등학생 딸아이가 떡볶이라고 외치네요. 네, 지은 씨 네, 떡볶이 보내드릴 거예요. 떡볶이 당첨. 5938님도 처음으로 메시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의 오후 처음 들어요. 저는 오산에 살고 아재 개그를 좋아합니다. 친구가 그대의 오후 강력하게 추천해줘서 알게 됐어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그 오후를 추천했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네, 네, 여기는 뭐 이렇게 아재 개그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네, 범람하는 뭐 이렇게 그런 곳은 아닙니다. 네, 아주 가끔씩 제가 아재이기 때문에 제가 개그를 하면 그게 아재 개그겠죠. 이동욱 씨, 저는 40대 남자인데요. 항상 중후하고 근엄할 것 같은 옆뒤에 반전의

모습을 간혹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옆뒤 라디오가 좋아요. 좋습니다. 저 웬만하면은 근엄하지도 않고 그렇게 중후하지도 않은데 그냥 웬만하면 좀 가볍고 뭐 경박스럽고 좀 그런데 뭐 혼자서 진행하면서 뭐 너무 좀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원래 자기의 모습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하면서 그냥 저 혼자 얘기하고 그대들이 이제 듣고 계시는 거고 가끔 이렇게 메시지로 또 대화처럼 나누고 하는 거니까 너무 뭐 가볍게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럴 뭐 때마다 다릅니다. 게스트 오면은 또 일주 또 주현 씨 같은 분 오면 또 막 경박스러워지기도 하고 보통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 중에 또 어떤 면면을 또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1부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정인의 사랑은 준비했고요. 자, 저는 2부 LP 듣는 시간이죠. 살롱드 애프터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0: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Queen, Sia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을 지금 공연 중. 14세 이상 관람가.

0: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4: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타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3: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5: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6: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5: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 만나면 달려갑니다.
6: SBS 틈 만나면 시즌5는
7: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8: 오직 천재적인 수술 실력으로 부조리를 깨부수는
9: 수술방에 미친 개, 닥터엑스, 개수정의 사이다 메디컬 누아르.
8: SBS 금토 드라마 닥터엑스 하얀 마피아의 시대는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10: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11: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 경복대학교
11: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대의 오후 정엽입니다.
1: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대의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이소영 씨가 옆뒤 크크크크 4시면 애들 하원인데요. 이제 슬슬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곧 현관문이 열리고 평화가 종료되겠죠. 크크크크. 네. 그 웃음이 되게 네, 우프게 느껴지네요. 그 전까지 옆뒤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버텨보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다 버티는 거죠. 네, 화이팅이고요. 소영씨. 1301님. 옆뒤 어제 그대 오후 들으며 강아지 목욕시켰는데요. 목욕 다 시키고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조용해서 보니 강아지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옆뒤 목소리가 듣기 좋은가 봐요. 듣기 좋은 거 맞습니까? 그냥 졸리는 목소리 아니에요. 와,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와, 이거 어떤 친구인가요? 인형인 줄 알겠습니다. 잘못 보면. 야, 이거 저희 인별그램에 공유해도 됩니까? 1301님. 너무 귀여운데요. 이름도 궁금하고. 자, 이제 잠시 후 광고 듣고요. LP도 같이 듣는 시간이죠. 썰렁대부터는 음악평론가 김윤아 씨랑 함께해 볼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에드마일스 오피스팩은 신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노바렉스.

0: 불고기는 밥심이질.
1: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건강한 식재료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2000 농특선물 밥심의 원천.
0: 쌀, 한우, 한돈, 계란, 벌꿀까지 안전한 농특산물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2: 배우 이주승입니다. 세상에 없던 주소에서의 새만금 라이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분양합니다. 정주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분양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만금 개발공사.

0: 턴테이블 위로 바늘이 내려앉는 순간 LP 한 장이 오후의 공기를 바꿉니다. 음악으로 채워드리는 감미로운 오후의 응접실 살롱드 애프터눈. 네, 음악 얘기할 때 그 매력이 배가 되는 분이죠. 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0: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뭐 모자도 그렇고 네, 안 쓰고 오셨다가 티셔츠랑 아주 색깔도 뭔가 톤도 착
1: 괜찮아요? 네,
0: 잘 어울리게
1: 아, 저 아주 멋지게 한번 그 모자 없이 왔다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 요즘 되게
0: 모자
1: 편하게
0: 내놔라.
1: 정말 요즘 편하게 오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 편하게 오시네요라는 게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아 내가 TPO를 못 맞췄구나.
0: 아닌데 모자는 들어서. 뭐 사실 오히려 모자 안 쓰고 오는 거가 에티켓인가요? 뭐 그런 건 없죠 요즘에.
1: 그런
0: 당연히.
1: 건 딱히 없기는 한데 근데 제 시그니처가 뭔가 모자가 되다 보니까 모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네. 제가 되게 편하게 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실제로 네. 보셨어요 이 문자?
0: 아니요.
1: 김남희님 보셨냐고요. 이분이 지금 네. 시작하자마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김유나 평론가님의 오늘 모자 픽을 상상해봅니다. 이거 약간 저희 코너의 시그니처.
0: 그런데 그 많은 모자들 뭐 이렇게 형태도 다양한 것들을 쓰고 오셨지만 네. 오늘 처음 쓰고 오신 것 같아요.
1: 어, 맞아요. 이거 그쵸? 최근에 신상 가운데 하나고 저희 뭐 시모키타자와에서 하나 또.
0: 아 일본에서.
1: 예, 게테온 모자입니다. 귀엽죠?
0: 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자 같은 건 사세요? 아니면 패션 아이템은 어디서 이렇게 좀 구매하는 편이세요?
1: 전 그냥 모자는 정말 대중 없이 눈에 띄고 뭐 색깔 모양 같은 거 마음에 들면 아무데서나 덥석덥석 삽니다. 보통 왜 뭐 바지 신발 이런 건 좀 입어봐야 살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쉽지 네. 않은데
0: 뭐든 다 그렇긴 하죠.
1: 네, 뭐 모자도 써보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뭐 모양이나 색이 그냥 예쁘다 싶으면 좀 편하게
0: 주로 그래도 잘 어울리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사는 거죠.
1: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모자는 기세다.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0: 박주민 씨가 모자신 유나님 모자가 몇 개인가요? 궁금해요.
1: 1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0: 야, 네. 많다 진짜. 심수현 씨.

0: 씨가 살롱 데 푸토누는 본방사수 해야 해요. 그래야 귀한 음악들 들을 수 있거든요. 하셨는데.
1: 완전.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자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네. 뭐 그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아 오늘도 계속될 거라고 뭐 예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중음악사의 거장 네. 네. 스티비 원더와 함께하는 두 번째 스페셜 타임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네. LP 세 장 들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 준비한 음악들은 스티비 원더의 달콤하고 수줍은 사랑의 고백. 네, 요걸 제 나름대로는 이제 주제로 정해서 한번 곡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은
1: 뭐 좀 많은 게 아니에요.
0: 네, 그러면서도 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또 아는 곡들, 익숙한 곡들로 네. 좀 준비하려고 좀 노력을 좀 했고요.
1: 네.
0: 어쨌든 네, 수줍은 사랑의 고백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1982년 앨범에 네, 이 앨범은 오리지널 뮤지컬리엄이라는 네,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곡으로 수록됐던 Ribbon in the Sky라는 곡입니다.
1: 아, 이 하늘의 노래 리본. 어디서 예. 먼저 들으셨어요, 우리 엽디는?
0: 저는 CD로 먼저 들었던 것 같은데요.
1: 앨범으로 이 곡
0: 네,
1: 담겨져 있던.
0: 뭐 라디오나 이런 매체는 아니었던
1: 그쵸?
0: 것 같고요.
1: 예. 이게 뭐 이제는 너무 유명한 스티비 원더의 노래가 되었지만 사실 앨범 단위로 전부 스티비 원더를 따라가지 않으면 의외로 그렇게 라디오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0: 맞아요.
1: 곡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꼬마이던 제가 전 이 곡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0: 네.
1: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얘기했나 아니면 노래 나갈 때 엽디랑 수다 떨 때 얘기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스티비 원더의 박스 세트를
0: 가물가물할 나이예요.
1: 그런가? 네. 네. 그 정말 그 무슨 신주 딴지 모시듯이
0: 박스 세트.
1: 맞아요. 그 4장짜리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뭐 밀레니엄 어쩌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제 한 세기를 아우르는 스티비 원더 노래들을 담아놓은 그 앨범이 있는데
0: 그게 한 몇 살 때예요?
1: 아우 저 뭐 중학교 네, 때
0: 중학교 때
1: 네, 아, 중학교 진짜. 고등학교 때
0: 꼬마 시절에
1: 네 정말 이제 10대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앨범을 틀어놓고 백서 세트가 그의 엄청난 팬들에게는 뭐 다 아는 노래들이구만 이런 느낌이지만 저 같은 이제 음악 초년생에게는 진짜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0: 그렇죠.
1: 네, 앨범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앨범이 많은 아티스트는. 그래서 이제 리본 인 더 스카이를 그땐 몰랐던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두 번째 CD였나? 거기에서 이 곡이 딱 흘러나오는데
0: 기분이 좀 어땠어요? 네.
1: 저는 어떤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약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
1: 이 너무 들었어요.
0: 어쩜 이렇게 제목하고 그 선율이
1: 그쵸?
0: 어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곡이 있을 수 있는지.
1: 아, 너무 폭닥폭닥하고 약간 그 구름 침대에 이렇게 스티비 원더가 나를 태워서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기분 좋은 요즘 네. 가을 하늘 같은 하늘을 좀 이렇게 뭔가 요람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는 것 같은
0: 맞아요.
1: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0: 제목도 뭐 심지어 뭐 하늘
1: 맞아요.
0: 속에 뭐 리본이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제 제목처럼 하늘이 묶어준 운명 같은 사랑을 이제 노래한 노래입니다.
1: 네.
0: 굉장히 피아노 선율이 아름답고요.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뭐 스티비 원더 하면은 그 매력적인 뭐라고 그럴까 좀 그걸 뭐 비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뭐 콧소리가 조금 섞인
1: 맞아요.
0: 것 같은 그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잖아요.
1: 네.
0: 제가 옛날부터 참 그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스티비 원더의 가장 로맨틱한 발라드 중 한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또 제가 속한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랑은 또 큰 뭐 그 연이 있어요. 저희가 앨범에 이 노래들을 다 이 노래를 저희들이 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오신 이제 리메이크 앨범에
1: 맞아요.
0: 저희가 이제 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지금 좀 후회되는 건
1: 왜요 왜요?
0: 제가 이제 너무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약간 저만의 해석보다는
1: 모창함?
0: 그냥 최대한 내가 그냥 평소에 부르던 모습 그대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따라 불렀던 그 거의 모창 수준의
1: 그렇죠. 평생 들었으니까 그 뭔가 인이 박혀 있는 그
0: 맞아요.
1: 소리대로 부르신 거구나.
0: 모창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저도 모르게 스티비 원더처럼 목소리 좀 비슷하게 해서
1: 그럴 수 있죠. 이게 너무 사랑하는 노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0: 근데 지금은 조금 후회돼요. 그게. 약간 나만의 해석을 조금 더 넣을 걸.
1: 또 하면 되지.
0: 또요?
1: 그럼요.
0: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1: 아, 왜요? 할 수 있죠. 하면 되지.
0: 자, 어쨌든 네. 어릴 때부터

0: 어떻게 동경하던 뮤지션의 노래를 이제 실을 수 있어서 참 뿌듯했던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요.
0: 자, 그 곡 스티비 원더입니다. Ribbon in the Sky.

0: 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Stevie Wonder, Ribbon in the Sky 듣고 오셨어요.
1: 기립박수.
0: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곡을 틀었을 때 이 곡과 곡 사이가 너무 짧아서 요 전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 눌려서 네. 들어간 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조차도 매력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거 들으니까 네. 그냥 피아노를 아예 모르고 아예 못 쳐도 그냥 피아노를 되게 잘 치고 싶 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1: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들으면서 혹시 그 유튜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에어 피아노 치면서 제가 마치 스티비 원더의 빙이 된 것처럼 그냥 스티비 원더의 이런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뭐랄까 되게 경이롭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노래하면서 피아노 쳐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절로 들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드는
0: 뭐였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1: 그러니까요.
0: 그냥 배워가지고 맞아, 제대로 맞아. 좀 쳤으면은
1: 저도 많이 배웠는데 저 그래도 한 체르니 40번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0: 그래요. 저는 아예 그냥 그 피아노 학원 앞에까지 가가지고 울고불고 절대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1: 얼마나
0: 지금은 이렇게 그냥
1: 후회해.
0: 코드나 좀 두드리는 정도고
1: 네.
0: 메시지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6133님께서 두루루루루루 이거 다들 진짜 약간 애드립까지 다 기억하는 곡이잖아요. 이거 애드립을 보내주시면서 이 노래는 무조건 하늘이 보이는 밖에서 차가운 바람 불 때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들어야 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 청취자분들 페어링이 시작됐습니다. 노래와 음료의 페어링이
0: 거기다 나만의 풍경을 항상 이제 그려서 맞아요.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죠.
1: 너무 좋아요.
0: 김진영 씨가 이 노래를 들으며 한강 잔디밭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0: 어제 한강공원에 돗자리 깔고 누워있으니 시원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 음악과 함께라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1: 자 요즘처럼 제가 이제 농담처럼 약간 막 선진국 날씨라고 이제 농담을 하는데 이런 날씨는 즐겨야 된다. 1년에 뭐 한 달 있을까 말까 하는 날씨라서 많이 즐기세요. 또 금방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0: 벌써 좀 네. 네. 그게 걱정이 돼요.
1: 그러니까요.
0: 이 가을이 이 좋은 가을이 갈까봐.
1: 한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0: 네, 유용혁 씨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 지금은 해체됐지만 옛날 거리의 시인들이라는 그룹의 이 집에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 곡 도입부에 피아노 루프를 샘플링한 트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시간들이라는 곡이었는데 이쪽도 꽤나 즐겨 들었네요 하셨거든요.
0: 야 이런 되게 좋은 깨알 같은.
1: 네. 저 약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진짜 4반세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야 여기 또 살아있는 화석 같은 분이 문자를 주셨다.
0: 거리의 시인들하고 또
1: 진짜 오랜만입니다.
0: 그렇죠.
1: 네, 네. 아, 또 오랜만에 좀 찾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자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이제 LP는요. 네 영화 84년의 영화거든요. 영화 Woman in Red의 OST로 수록돼서 스티비 원더에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안겨준
1: 맞습니다.
0: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네, 아무나 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이 가장 애정하는 스티비 원더의 노래가 아닐까요?
1: 저도 네. 처음으로 알게 된 스티비 원더 노래가 이 곡이었고 심지어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영어 교육용으로 가져와서 틀어줬었어요.
0: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이게 팩트가 체크가 된 건 아닙니다.
1: 네.
0: 사실 팩트 체크라는 게 좀 모호하긴 한데 그 팝 가수들 중에 발음이 가장 정확한 그 가수 중 하나가 스티비 원더래요.
1: 진짜. 네,
0: 그래서 아마 영어 교재로 쓰기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흑인 음악을 하는 뮤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한 딕션으로.
0: 그죠. 뭐 딕션이 유독 그렇게 탁 찍어 내리는 것 같잖아요.
1: 가사, 리듬, 멜로디 이런 것도 진짜 완전 약간 정확한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0: 그쵸.
1: 독특하긴 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0: 가사를 보면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뭐 날도 아니고 할로윈도 뭐 밸런타인 데이도 아니지만
1: 맞아.
0: 그냥 사랑한다고
1: 맞아.
0: 말하려고 전화했어.
1: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
0: 걸었어.
1: 같은. 그냥 걸었어.
0: 네.
1: 가사. 같은 곡이죠.
0: 진짜 그러네요.
1: 네.
0: 네. 뭔가 이렇게 이 가사처럼 좀 단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고백을 80년대 그 신디사이저
1: 맞아요.
0: 사운드에 담아낸 명곡 중한 곡입니다.
1: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80년대 초반이 약간 스티비 원더에게는 좀 흔들리던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앨범은 꾸준히 냈는데
0: 네.
1: 70년대 같은 엄청난 환호가 쏟아지기보다는 80년대 이제 또그 음악계도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막
0: 그렇죠.
1: 센스팝이나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뉴웨이브 같은 것들도 막 몰려오다 보니까 야 이제 스티비 원더도 뭐 한물 갔나 보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비평적으로도 앞서 저희가 들었던 리본 인더 스카이 같은 곡도 아 너무 흔한 발라드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다고 해요.
0: 네.
1: 진짜 뭘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평론가들은. 근데 이제 이 곡이 84년에 발표가 되고 어마어마한 메가 히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스티비 원더를 시대의 정중앙으로 이끌게 된좀 주목하게 된 곡이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0: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골든글로브까지 동시에 안겨준
1: 네.
0: 정말 대중적인 히트곡이었죠. 그리고
1: 그리고 뭐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도 당연히 1위를
0: 네,
1: 차지했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영화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노래만큼 히트하지
1: 맞아요.
0: 못했던 것 같아요.
1: 혹시
0: 저는
1: 보셨어요?
0: 네, 나중에 봤는데 영화가 되게 특이해요. 뭐 특별하다고 해두죠.
1: 네.
0: 저도 내용이 막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뭐 오래되긴 했으니까요. 이 노래 때문에 이 영화를 봤죠.
1: 맞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스티비 원더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0: 다크밸리.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SFM.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러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스페인의 국경일 히스패닉의 날은 매년 10월 12일입니다. 1492년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의 바하마의 한 섬에 닿은 날인데요.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로라 이름 붙인 이곳에는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이 항해로 유럽과 아메리카의 교류는 늘었지만 정복과 식민 지배도 뒤따랐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히스패닉의 날은 아메리카 발견을 기념하는 날이기보다 스페인의 오랜 역사를 돌아보는 날로 여겨집니다. 이날 마드리드에서는 국왕과 왕실이 참석하는 기념행사와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퍼레이드에서는 군인들의 행진과 군용기들의 비행이 펼쳐지며 스페인 국기의 상징 색상을 하늘에 표현하는 비행쇼가 유명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그때 오후 정엽입니다.
1: 그때 오후 3부로 돌아왔습니다. LP도 함께 듣는 네, 살롱 대프터는 음악평론가 김윤아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박범준 씨가 이불 개고 밥 먹어와 동급인 아저씨 거 주세요. I love you.
2: 제가 이 문자를 아까부터 보면서 이게 뭘까?
1: 아, 이거 이불 개고 밥 먹어 잘 모르시죠?
2: 이게 뭐지?
1: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2: 어머. 저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1: 아, 그 리버 오브 파빌론이라고.
2: 네. 어머, 아 발음이 좀 그렇다는 네네네. 얘기죠? 어머.
1: 그래서 예전에 개그맨 이상호 씨였나? 정확하게 이름이 맞죠?
2: 박소사, 네, 아마 맞을 박소사. 거예요. 어머.
1: 그분이 이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고.
2: 아, 박세민 씨.
1: 박세민 씨는 아, 이제 이런 그 이런 걸 이제 몬더그린 효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그 소리로 들리는
2: 그쵸,
1: 거.
2: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이제 음악을 처음으로 그쵸, 그쵸. 알려주신 분이고 네. 입을 개고 밥 먹어를 유행시킨 거는 어머. 개그맨이 또 계셨어요.

0: 어머 무슨 개그 평론가세요? 진짜 모르시는 게 없네. 어머 그러면 이 아저씨 거 주세요가 아.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인 거예요? 응? 그건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 거 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아저씨 거 to say 이게 아닐까요?
1: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불 깨고 밥 먹어와 동급인 아저씨 거
0: 이거 게 아닐까? 그쵸?
1: 주세요. 알라. 아, 약간 좀 맞네. 어색하긴 한데. 네.
0: 아, 저 이제 조금 납득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세대 차이를 좀 느끼네요.
1: 밖에서 네. 혹시 이건 아세요? 개그우먼 김보아 씨가 한 건데. 돈 버름 나좀 이거 몰라요? 제대로 제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잠깐. 네.
1: 샹송인데.
0: 들은 기억은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미취학 아동 시절에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자, 이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0: 큰일 났다. 아. 이제 또 끝날 때까지 이런 것만 온다고 우리.
1: 아, 뭐 그런 건 아주 좋아합니다.
0: 에, 아 기수민님께서 유나님 지금 침착하자 침착하자 주문 외우는 중이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침착하자보다도 이게 뭘까? 나만 모르나?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뭐 그런 거 많아요. 뭐 이렇게. 네. 그, 대표적인 게 이글스 노래도 있잖아요.
0: 나 그거 옛날에 알았던 것 같은데.
1: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0: 아 이건 몰랐네.
1: 아 이거 몰랐어요?
0: 이건 몰랐어요.
1: 아까 뭐 아재개그가 재밌다고 해서 제가 아 여기 아재개그가 이게 나오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0: 약간, 아니라고요? 매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1: 아니, 제가 찾은 것도 있어요. 제가 찾은 거.
0: 뭔데요?
1: 그 대성리 찬가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0: 네네. 네.
1: 그 Endless Love 아시죠?
0: 알죠.
1: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이거 제가 찾은 거거든요. 예, 이건 제가 좀 어디 협회에다가 등록하고 싶습니다.
0: 대성리 행사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뭐 어떻게 박지민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대성리는 아니고 춘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1: 좋아요.
0: 2박 3일 춘천 예, 출장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요. 혹시 더 피곤해지셨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LP로 힐링하려고 사무실에서 그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스티비 오빠로 힐링잉 하셨는데 사무실 다른 분들도 계신 거죠? 혹시 부끄러우시진 않으셨을까? 괜찮았을까?
1: 부끄러우셨겠죠.
0: 우리 네. 개그 괜찮았을까? 네.
1: 아 지금 귀여운 척한 거예요?
0: 제가요?
1: 이거 읽어주세요.
0: 아 이거요? 이게 뭐지? 이정규님께서 브리티니 스피어스 노래라고 우리 작가님께서 아이디어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오랜만에 나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이게 뭘까요?
1: 아, 나 이 노래 아는데. 아.
0: 럭키! 어느 어떤 부분이죠? She's a lucky. 여기서 아, 뭐 어떤 부분이지 이게? 아, 틀어주기까지 하신다고요?
1: 아니, 우리 류피디가 이런 거 되게 적극적이에요. 알아. 네. 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0: 우리 약간 자. 이런 코너를 했 뭐야? 어떤 부분이야?
1: 들어볼까요? 아.
0: 이거
1: 아 이건 진짜로 그냥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고 좋아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이건?
0: 이건 거의
1: 이건 너무 똑같은데?
0: 아아 대단하다.
1: 자, 우리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듣죠.

0: 대단하시네. 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두 번을 듣는다고?
1: 와, 아 웃겨. 언제 한번 네. 제가 예전에 LP 카페 할 때 아예 이런 코너를 또 진행했었거든요.
0: 아 뭐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한 그 SBS PD님께서 네네. 아 참 저급한 방송이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0: 저희 근데 네. 코너 듣다 보면 진짜 고급스러운 대화하다가 갑자기 약간 저급스러운 대화를 하게 돼.
1: 이런 게 재밌는 거죠. 넘나드는 아, 전문용어로 이제 낼름낼름이라고 하는데
0: 아, 진짜 별로다 그 표현.
1: 죄송해요. 전희경 씨가 네. 아재 개그 기분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옆뒤 아재 개그 방송 그 오후입니다. DJ 자키 정, DJ 자키는 뭐예요?
0: 이것도 약간 박세민 씨 시대에 많이 쓰던 말 아닌가요?
1: 박세민입니다. 네. 박세민 씨 한번 진짜 모시고 한번 해보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0: 아유 참 저런 네.
1: 참 재밌어요. 우리가 네. 아는 익숙한 말로 들리는 야 이거.
0: 그러니까요. 아,
1: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박성호 씨가 현존 네, 최고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모시고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너무 웃겨.
1: 자 이어가 볼까요?
0: 아, 저희 지금 스티비 원더님을 잠시 잊었어요.
1: 그러네요.
0: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1: 근데

0: 워낙에 마음이 넓은 형님이시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다 괜찮. 고개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계실 거예요.
1: 네, 또. 웃으면서.
0: 네. 다 좋아 이러면서. 그럼요. 자, 오늘의 마지막 제가 준비한 LP의 마지막 곡은 네. 1974년에 Fulfilling This First Finale라는 앨범에 수록된 Too Shy to Say라는 곡입니다.
1: 네.
0: 이 음반이 그해 이제 올해 음반상을 그래미에서
1: 맞아요.
0: 거머쥔 앨범인데요.
1: 네.
0: 이 곡도 제가 이제 그 브라운 아이즈 솔의 그 멤버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잠시 활동을 할 때 제가 1집을 내면서
1: 네.
0: 마지막 트랙에 또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넣은 곡이어서 개인적인 또 서사가 또 있어서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1: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0: 제목도 오늘 뭐 수줍은 고백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목 그대로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뭐 수줍어서 차마 말을 못하겠다는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을 담은 그런 넘버입니다.
1: 맞아요.
0: 뭐 거창한 뭐 악기 세션 없이 잔잔한 구성인데 그 굉장히 그 전달하는 감성은 아주 강렬하고 가슴을 좀 따뜻하게 물들이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1: 어때요? 옆디 이 앨범 좋아하세요?
0: 좋아하죠.
1: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70년대 스티비 원더의 뭐 클래식 시대 뭐 이렇게 부르면서 네. 있던 그 정말 명반이 계속해서 쏟아지던 시기 중간에 있는 앨범인데
0: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명반이 계속 나온 이유가?
1: 왜요?
0: 그 그 모타운 레코드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속사의 뭐 제약이나 제안이나
1: 네.
0: 뭐 의도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20살이 지나가면서 스티비 원더가
1: 네.
0: 거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밖에서 슬슬 들으래요.
1: 독립상황이...
0: 그래서 슬슬 들을게요.
1: 어머, 그러면 듣고 나서 독립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0: 슬슬 독립을 하면서 이제 앨범들이 제대로 된 자기의 아티스트적인 성향을 완전 제대로 집어넣어서 오롯이
1: 약간 네. 성인 스티비 원더가 막 꽃을 피우던 시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래서 명반들이 그냥 다 그래미에서 상을 엄청 받아요.
1: 맞아요. 네.
0: 자, 스티비 원더의 그 곡 Too Shy to Say. 어렸을 때 이거 투투용법 생각나지 않아요?
1: 그렇죠. T.O.O. T.O.
0: 뭐뭐 하기엔 뭐뭐
1: 맞죠? 맞습니다. 네.

0: 네, 스티비 원더의 Too Shy to Say. 다른 곡이 막 침범에 올 뻔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네. 곡과 곡 사이가 너무 또 좁아서.
1: 좋습니다. 아 근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아 너무 좀 낭만적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예전에 이 앨범 들을 때는 아 좀 어둡다. 좀 그
0: 앨범이 좀 그렇습니다. 네,
1: 전반적인 네, 정서가 전반적인. 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가을이라 그런가 조금 더 스며드는 느낌으로
0: 아, 그러네. 가을에 조금 더 네, 잘 어울렸네요.
1: 들게
0: 진짜.
1: 되네요. 천선미님께서 우와 느낌 있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그 뉘앙스를 정확히 살려주신 것 같아요.
1: 뭔지 아시죠?
0: 느낌 있어.
1: 느낌 있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김호승 씨는 시집거리는 잡음마저 낭만으로 다가오네요. 호수가 보이는 오두막집 의자에 앉아 듣고 싶네요.
1: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애니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셔. 그리고 심수연님께서 진짜 스티비 원더는 목소리를 악기처럼 다루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0: 그러니까요.
1: 참 대단한 재능이고 우리 정엽님이 엽디가 왜 그렇게 추앙하고 네, 함께하고 뭐, 싶어하는지
0: 모든 뮤지션들이 다 뭐 추앙하니까요.
1: 맞습니다.
0: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너무너무 그쵸? 멋집니다.
0: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바통을 네, 우리 음악평론가 유나 씨께 넘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0: 어떤 곡을 또 이어서 분위기를 또 맞춰주실지 궁금한데요.
1: 제가 지난주에 살짝 그 스포를 하긴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0: 네.
1: 저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스티비 원더의 노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곡을 저희가 어린 시절에 홈페이지나 그 사이좋은 월드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곳에 BGM으로 자주 썼었어요.
0: 아.
1: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이
0: BGM으로
1: 노래를
0: 많이 나왔구나.
1: 네, 그러면 뭐 무조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빈도수로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0: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 통화 연결음은 자기가 가장 많이 못 듣는 노래인 것 같고
1: 맞아요, 맞아요.
0: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그런 배경음악,
1: 맞습니다.
0: 대문 음악들은 네, 제일 본인이 많이 듣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렇게 제가 많이 또 마음을 주었던 노래 가운데 스티비 원더의 For Once in My Life
0: 네,
1: 라는 이 곡을 가져와 봤어요.
0: 너무 좋죠.
1: 아 너무 뭐랄까요 약간 좀 아 너무 이 아름답다 세상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스티비 원더의 노래 중에 또 하나고 오늘 엽디가 가져온 노래들이 대부분 좀 어떤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 대한 곡들 있잖아요.
0: 네.
1: 이 곡도 따지고 보면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0: 어떤 이야기예요?
1: 이게 For once in my life잖아요. 내 인생에 너 같은 사랑은 지금밖에 없어. 한 번이야. 뭐 이런 정도. 완전 그 순결한 어떤 사랑의 마음.
0: 매번 만날 때마다 이 얘기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 너무 낭만주의자네.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엽디가 얘기해준 이제 20세를 넘어선 20살 이후에 성인이 된 스티비 원더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18살이었던
0: 참
1: 이 18살에 이런 깊은 감성의 사랑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거장소리를 듣나 봐요.
1: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10대 시절이었지만 이때 처음으로 프로듀서로서 앨범의 전면으로 자신이 내세우면서 좀 이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젊고 똑똑한 약간 무슨 아동 신동 같은 이야기를 듣던 스티비 원더보다는 조금 이제 성장한
0: 네,
1: 모습을 보여줬던 앨범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빌보드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곡으로 준비를 한번

0: 해봤습니다. 이 앨범 커버 혹시 기억하세요?
1: 이게 지금 무슨 앨범이죠?
0: 이 앨범이
1: For Once in My Life.
0: 아 이거 이게 아마 For Once in My Life라는 동명의 앨범 제목의
1: 앨범
0: 그 앨범인데 그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돼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좀 마른 10대 시절의 스티비 원더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듯한 그 포즈로 표지가
1: 되어 있는 알 것 같습니다.
0: 네, 아마 그렇죠. 보시면 알 거예요.
1: 근데 그런 그 자켓이 많기는 하지만
0: 맞아요. 네. 근데
1: 특히 옛날에 어렸을
0: 제 생각에 그런 재킷들이 이 앨범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뭐 21세기로 들어오면 약간 리온 브리지스 같은 뮤지션이나 뭔지 알죠? 약간 딱 요 빨간 톤 지금 이제 저희 작가님이 저희에게는 보여주고 계신데 요 포맷이 또 이제 소울 그리고 모타운 에라에서 어떤 골든 에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1: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싶으신 분들이
0: 그렇죠.
1: 약간 모티브 삼아서
0: 맞아요 만든. 맞아요. 네 그런 앨범 가운데에서 이 곡을 준비해봤고요. 이 곡은 이제 60년대 곡이라 길이도 좀 짧고 당시에 이제 10대 시절에 스티비 원더의 두 축이 있었죠. 노래와 하모니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이 곡에서 또 기가 막힌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주거든요.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직접 소개해주세요.
0: 네, 스티비 원더의 저의 최애곡 중에 하나인 곡 For Once in My Life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떡볶이 하면
1: 하하림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그때의 오후에서 10월에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이디어 굿즈판 총몰 기프코에서 기프코 텀블러 세트, 교대역 맛집 향촌 흑염소에서 상황버섯 흑염소 진액, 손맛 가득 HR푸드에서 광주 맛집 시골향 추어탕,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왕실 레시피 반드르피게에서 MSM 유황 솔트크림, 피부주치 닥터에디슨에서 펩타이드 9크림, 가수 성리와 함께 쓰는 닥터하스킨에서 화장품,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의사가 만든 베개의 씨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를 드립니다. 그대의 오후에 사연 보내주시면 이 많은 선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호기침 하는 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저한테 올무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심각했는데
1: 아니에요. 지금 목에 잠시 뭐 이렇게 먼지 껴서, 같은 게 껴서
2: 그러니까요.
1: 목을 좀 가다듬고 있었는데 네. 천선미 씨가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으면서 오늘 선곡들을 다시 들어야겠다요 하셨습니다.
2: 아, 너무 웃겨요. 진짜 다들 즐겁게 들어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좀 짜게 식으실까봐 걱정 좀 했는데 다행입니다.
1: 항상 저는 웬만하면 이런 시간을 좀 섞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가보자고.
1: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윤아 씨 고맙습니다.
2: 네, 아유 고맙습니다.
1: 그래서요 오늘 끝곡이
2: 이걸로
1: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입니다.
2: 아, 정말.
1: 자, 저는 내일도 2시 20분에 찾아올 거고요. 윤아 씨는 다음 주를 또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오늘도 그대 옆에 정엽이었습니다.

0: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누가 오늘 옷 참 예쁘네요 하면은 예 이거 뭐 오래된 건데 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야야 네가 한 음식 너무 맛있다 누가 이렇게 칭찬하면 별거 안 넣었는데 하하하 라고 대답하죠.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언제 산 옷인지 음식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칭찬을 받는데도 꽤나 연습이 필요한가 봐요. 자, 월요일입니다. 인생은 오디션 시작합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인생은 오디션 오늘 첫 곡 베이로의 봄나게 살 거야로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오디션의 DJ 4시의 트로트 키미 션디 가수 이상미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거 너무 다 내 얘기 같다라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칭찬을 참 잘 받는 것도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색하고 왜 그렇게 머쓱한지. 근데 저희 예전에 그 게스트로 양지혜님 나오셨을 때 양지혜 씨의 빠른 인정 배웠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네 맞아요 라고 환하게 웃으시니까 칭찬한 저도 기분이 좋고 본인도 기분 좋아하시고 너무 괜찮은 방법인 거 있죠, 여러분. 자, 이제부터 누군가가 야, 너 오늘 되게 예쁘다 하면은 아, 예뻐? 고마워. 이 정도만 해도 딱인데. 연습 한번 해보죠. 예, 여러분. 예, 칭찬 많이 보내주세요. 저도 어, 우리 뽕짜개님도 정말 최고야 하면 그쵸, 최고죠. 이렇게 이렇게 쿵짝을 맞춰보는 걸로. 자, 오늘도 쿵짝쿵짝해서 5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좋은 노래들로 채워봅니다. 한 시간이지만 알차고 재미있게 한번 달려보시죠.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배우 이주승입니다. 세상에 없던 주소에서의 새만금 라이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분양합니다. 정주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분양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만금 개발공사.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이탈리아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9: 다우닝이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유, 소파 가죽이 시작되는 곳부터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죠. 오랜 시간 지켜온 다우닝의 기준, 좋은 가죽에는 분명한 주소가 있습니다. 창립기념 페스티벌은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우닝.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 진미령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진짜 맑으시네요. 아 얼굴도 예쁘시고 목소리도 맑으시고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뽕짜기님들 사연 좀 볼까요? 5831님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있죠. 오늘따라 주름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주름 하나 흰머리 한 가닥에도 정말 속상했는데 이젠 너무 많아서인지 그냥 제가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겠거니 합니다. 지금의 저도 많이 아껴주려고요. 아 그럼요. 네. 내 자신이 안 아끼면 누가 아낍니까? 특히 내 몸.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랑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많이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여러 가지로 좀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좀 넣어주시고 살아온 흔적 멋진 훈장으로 오늘도 나 예쁘다라고 스스로에게 거울 보고 칭찬해주세요. 아침에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칭찬. 어우 너 예쁘다. 그지? 뭐 이 정도로 칭찬 주고받기. 셀프로도요. 조민성님. 거의 10년 만에 정장 차려입고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제대로 옷을 갖춰입으니 괜시리 어깨 펴고 걷게 되네요. 사진 한 장 찍은 건데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아 잘하셨어요. 증명사진은 정말 좀 중요한 어떤 준비된 뭔가가 있을 때 찍는 사진이잖아요. 찍을 때마다 약간 각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붙인 그 원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사진을 붙인 새로운 여권은 나를 좋은 곳으로 좀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좀 생기죠.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또 함께할 코너가 있습니다. 드롭갓의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인생 한 소절 시작해볼까요?

우리네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트롯 명가사 소개하는 코너 인생 한 소절. 자, 오늘은 어떤 뽕짝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나. 김현숙님이시네요. 추천하신 노래가 진시몬의 둠바둠바입니다. 사연부터 한번 볼게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둠바둠바하고 어깨춤을 추게 됩니다. 어릴 때 마을에 잔치가 있는 날이면 제가 커다란 북을 맡아선 치곤 했는데요. 저는 그 북소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힘찬 그 소리가 저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어릴 때 그 잔칫날과 북소리가 생각나서 늘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셨어요. 아니,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조금 웃음이 나왔는데요. 마을에 잔치가 있던 날 커다란 북을 맡아서 쳤다. 여기 이제 연령대가 제가 대충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마을 잔치 엄청 크게 하시잖아요. 북을 맡아서 쳤다는 건 제대로 리듬감 한번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얼마나 신나셨을까. 이 북이 또 소리가 웅장하고 무겁잖아요. 엄청 사람 가슴을 울린단 말이죠. 노래 가사 한번 봅니다. 살다 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둠바둠바 외로워 마라. 둠바둠바둠바 우 둠바둠바 둠둠. 진시몬의 둠바둠바. 여러분, 북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둠바 둠바 아우 신난다. 김현숙님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저 진짜 제가 북친다는 생각으로 둠이란 글자에 맞춰서 같이 신났단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션디는 얼마나 좋아요. 노래도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트롯 가사 한 소절 저 이거 추천할게요 하시면요 SBS 러브 FM 인생은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보죠. 장윤정이 부릅니다. 옆집 누나.

0: 장윤정 옆집 누나 듣고 왔습니다. 아, 신났네요.
1: 저도 노래방 가면 가끔 이 노래 부르거든요. 박서연님, 저희 할머니가 요즘 라디오를 듣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고릴라 앱을 깔아드렸더니 매일 아침마다 폼부터 찾으시는 거 있죠. 인생은 오디션도 잘 들으셔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박혜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와, 너무 잘하셨네요. 최고의 효도네.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박혜 할머니 잔디도 사랑해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신유 밥 한번 먹어요 드리면서 여러분 2부로 건너오세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가을이 되면 밤이 낮보다 길어지면서 햇빛을 받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햇빛이 부족해지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 몸의 균형이 쉽게 흐트러진다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 생활 리듬을 스스로 잡아줘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의 간단한 습관이면 충분한데요. 야외 활동하기 좋은 요즘 날씨에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죠. SBS 건강 캠페인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왔습니다. 김춘영님께서 보내신 신청곡이었어요. 힘들 때면 가만히 앉아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를 틀곤 하죠. 노래를 듣고 있으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곡과 함께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얼마나 맑고 씩씩하게 부르셨어요. 실제로 서영은 씨도.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뽕짝이님들 보내신 노래들 쭉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순자님, 나이가 드니 비로소 이 곡의 가사가 더 와닿습니다. 들으면 웃음도 나고 힘도 납니다. 이해란의 100세 인생 신청하면서 앞으로도 션디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전해라. 이해라님 100세 인생 이거 진짜 전 세대 불문 히트곡이었잖아요. 아 이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한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뭐 예능 프로그램 다 나오셔가지고 생각이 납니다. 아 이거 좋아요. 들어보죠. 4360님이요. 저번 주에 시어머님이 87세 생신을 맞으셨어요. 제가 직접 끓여드린 미역국도 한 그릇 뚝딱 하셨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임영웅의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신청해봅니다 하셨네요. 와 진짜 어르신들은요 마찬가지로 아기들도 그렇고요 이 밥을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 보면은 하, 옆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감사 큰 행운입니다. 자 노래는 그러면 뭐 약간 장수 페스티벌 같은데요. 이해람 백세인생 이어서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띄워드립니다.

신청하신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신이 납니다. 이순자님 신청하셨던 이해람 백세 인생, 이어서 4360님 신청하셨던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 두

곡 듣고 왔어요. 다른 문자들도 한번 볼까요? 거북이의 빙고면 그날 하루는 에너지 가득이죠. 아 그렇죠.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유주상님께서 거북이의 빙고 신청하셨습니다. 아 너무 신났어. 여기 이제 메인 멤버 보컬이신 그 터틀맨. 그분이 정말 묵직한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양옆에 이제 예쁘고 날씬한 보컬분들이 또 고음을 얼마나 잘 치시는지 여름 노래 거북이 노래 빠지면 안 되죠. 너무 좋아요. 같이 에너지로 한번 또 가볼까요? 이거 좋다. 이수연님.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를 들으면 텐션 업하고 싶어요. 크, 이 노래 듣고 이번 주도 힘차게 보내볼게요 하셨네요. 좋다. 월요일에 딱이다. 그쵸? 이렇게 한번 저희 에너지 충전해봅니다. 거북이의 빙고 이어서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듣고 올게요.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한 주의 시작 션디와 4시부터 달리셨어요. 어떠세요? 이런 음악이면 이런 텐션이면 퇴근까지 여러분 버티실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끝곡 준비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월요일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최백호 주현미의 풍경 준비했습니다. 4시에 트로츠키 매니저 쌍미는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8: 손을 잡고 함께 거닐던 풍경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을 지금 공연 중. 14세 이상 관람가.

0: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

0: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2: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1: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3: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4: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3: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4: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5: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6: 오직 천재적인 수술 실력으로 부조리를 깨부수는
7: 수술방에 미친 개, 닥터엑스, 개수정의 사이다 메디컬 누아르.
6: SBS 금토 드라마 닥터엑스 하얀 마피아의 시대는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8: 기업이 잘 되는
9: 경복,
8: 잠재력을 전문가로
9: 경복,
8: 4호선 캠퍼스
1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9: 경복대학교.
1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중 한 발이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나흘 전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 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하자 북한이 다시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나온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임 청장을 왜 가만히 두느냐는 이야기가 자신에게도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오고 있다며 감찰의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12: 뉴스는 깊이 있게, 팩트는 직격으로. 최선호의 뉴스 직격.
11: 안녕하십니까. 최선호의 뉴스 직격, 오늘도 최선호입니다.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SNS 비판과 그 정치적 득실, 또 자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파묘 논란 등 정치권 핵심 이슈들을 월요일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 깊이 있게 직설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열려 있습니다. 또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게시판이나 유튜브 채팅창 이용도 가능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3: 쇼리 실라!

0: 러브 치킨.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0: 전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5: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4: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4: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6: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9: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6: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5: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여러분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6시 저녁바람 김창완입니다.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0: 월요일 정치 톡 까놓고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분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 김윤영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1: 안녕하십니까?
0: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2: 아, 네.
0: 이동학 전 최고보다 강성필 전 부대변인 현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3: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요즘 뭐 강수영, 뭐 하은기 다 저보다 동생이라는 사실에 의문의 일패들을 당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할 따름입니다.
0: 동안이란 얘기죠. 네. 동안이란 얘기.
4: 저하고 비교하면 또 형 아닙니까?
0: 아, 그러니까 두 분 다 동안이신데 네, 나쁜 의도 전혀 없습니다.
3: 네네. 네.
2: 여유가 넘치시네요. 두 분.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연휴 끝에 하는 첫날 토론인데, 연휴 동안 정말 대통령 SNS 지난주에도 우리 이 얘기 했었는데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또 세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통계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수치로 한번 보면 지난 8월에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이 37건이었거든요. 근데 9월에 지난달에 116건, 그리고 10월 11일까지 어제까지

0: 지금까지 65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6건 정도 올린다는 건데 이대로 가면 아마 이번 달에는 아마 거의 200건 가까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패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왜 이렇게 또 폭풍 SNS를 계속 하시는 건지 이게 긍정적이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계신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1: 일단 이제 뭐든지 적절히 해야죠. 그러면은 그게 100점인데 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적절히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분법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상으로 보니까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한 게 네. 9월 10일부터입니다. 그리고 12일 날, 16일 날, 21일 날, 30일 날 이렇게 이분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네. 자극을 해요. 그래서 범여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물론 우리 국민의힘 야당에서 비판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일괄 타당하다고 봐요. 대통령도 이거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비판들이나 걱정이나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SNS를 하시는 이유는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진영 내에서 결접이 돼야지 이게 동력이 생기는데 진영 내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그것도 뭐 그렇게 할 만한 거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말도 안 된 것과 하니까 대통령이 답답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도대체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아니 뭐 추미애건 뭐 김용민이건 빨리 당대표가 이거 징계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0: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얘기 네. 차근차근 들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반대편에서 총평을 한번 하신다면 그 김경률 회계사께서 해주시면.
2: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SNS를 통한 소통 자체가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몇 건을 하건 간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X를 통해서 듣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이 시점에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국가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통일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근에 싹 사라져 버리고 매일같이 이제 지적하셨지만 이제 추미애 뭐 예를 들어 김용민, 박은정 이런 어떻게 보면 당내 혹은 이제 범여권 내의 갈등인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인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내 통합에 관한 메시지라면 다른 소통 방식이 있을 텐데 조금은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메시지의 상대방이라든가 메시지의 대상과 메시지의 네. 내용이 조금은 아쉽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0: 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하나하나 보면서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연휴 기간에 올라왔던 거 빠르게 한번 SNS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9일이죠. 연휴 첫날에 올라왔던 게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뚱뚱뚱 내부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실 이래서 이거 누구냐 이거.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죠. 10일에 올라온 거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SNS 너무 잦다 이런 얘기 좀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품격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어제입니다. 11일에는 이제 고 박원순 시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논란도 빚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계속 이야기 논의해보기로 하고 또 좌하계라는 말과 관련해서도 이게 뭐 일베에서 쓰는 말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 그러니까 언어 유의다, 가볍게 봐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직후입니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논란이 됐는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소시민의 삶, 인식,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특히 이 부분,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 다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 꺼리낌 없이 삭감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것도 뭐 민주당 평론가 몇 분은 이거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명징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자, 이 질문도 먼저 민주당 패널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동학 최고 이거 누구한테 쓴 겁니까?
3: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1: 추정.
3: 추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건 전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조금

0: 더볼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정치인들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 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건안 좋지만 본인의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서
1: 네.
0: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비판이 들어왔을 때 이걸 확 줄여버리거나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거꾸로 귀 막고 뭐 소통 안 하고 구중궁궐에 또 들어갔다 이런
1: 네.
0: 비판을 거꾸로 또할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하는 게 맞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거를 너무 고수하기보다는 이 메시지의 질 관리를 좀할 필요는 있다.
1: 네.
0: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또 해명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좀 적게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제
1: 네.
0: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보고 내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넘어서 지금 비난 수위로 가고 오히려 야당에서 할 법한 수위까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1: 네.
0: 그 지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수준까지 온게좀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1: 김윤영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아까 이동학 의원께서 밝히지 못한 이름을 말하지 못한 홍길동이라고 불렀던 그분은 추미애 지사라고 확실하죠. 사실상
1: 네.
2: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이재명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SNS 많이 하는 거 찬성이거든요.
1: 네.
2: 그 실제로 보니까 X에 정책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1: 그런데
2: 그렇죠. 문제는 정책이 보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들이 왜 정책이 아니라 진영 내부의 갈등만 집중하겠습니까? 그게 더 자극적이고 그게 더 확실하게 일반적인 대중들이 다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셨으면 확실히 진압을 하시던가 아니면 좀 빠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민트라 그래서 매일 아침에 본인들 의견을 입장을 내시잖아요. 그럼
1: 네.
2: 직접 나서서 대통령 대신해서 직접 나서셔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나서면 당무 개입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김민석 대표가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만든 민트라는 플랫폼 아닙니까? 근데 그런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내부 갈등의 한가운데 서게 만드는 왜 지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 나서는 걸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민주당 지도부가 비판받아야 될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SNS 많이 하시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대통령이 조금 외로워 보인다 이런 지적들 하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제어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들 나옵니까?
3: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당대표도 비상징계권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1: 네.
3: 사실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좀 절차를 지켜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절차라는 것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현역 위원들이 아니 추미애 지사 징계해야 된다. 김용민 의원 징계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연판장이든지 뭐 징계 요구안이든지 이런 것을 내면 이러한 것들이 최고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논의 끝에 그러면은 징계위에 해부를 하게 되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합당한 절차를 통해가지고 저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1: 네.
3: 이미 그 시작이 오늘부터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이분이 여수 국회의원인데 계속해서 오늘 언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여권에 있어서 문제점에 있어서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있어서 막 조목조목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1: 네.
3: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또 아침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짚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3: 그리고 저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최근에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국민의힘 도의원과 민주당의 도의원들이 합의가 된 거예요. 뭐가? 복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증액을 요청을 한 겁니다.
1: 그렇죠.
3: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지사가 조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논란이 생기는 것들 이것들도 저는 다 움직임이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김민석 당대표가 진압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짧게 하나 그 첫날 뭔가 인사 이런 걸 좌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썼을 때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김용민 의원이 내 얘기인가? 라면서 이제 사실은 손을 들고 한 얘기가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하는 과제가 있어서 자리를 탐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때 김용민 의원 들으라고 한 얘기인 거 맞습니까?
3: 저는 사실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김용민 의원이 저예요 라고 손 들 것 같은 그런
1: 그렇죠?
3: 느낌?
1: 김용민 의원을 딱 찍어서 말한 건 아닌 걸로 보였는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유시민 작가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썰이 많았습니다.
0: 근데 이제 그거는 직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 네.
0: 주변 지지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뭐 댓글 쓰고 뭐 하고 하니까
1: 네.
0: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계기가 만들어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찌 보면 본인은 약간 선에 있고

0: 지금 예. 다른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정했던 그 선을 이탈해 있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취지에서 지금 쓴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조율해가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좀 안 보여지고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내부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거의 야당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의 귀결은요, 국민의힘의 어떤 뭐 이 뭐 좋은 점이 오히려 훨씬 더 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의 취약함을 더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년 막 지난 정권이에요. 그럼 1년 차, 2년 차, 3년 차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셀 때 뭔가를 해내는 것 중요하고 그다음에 100% 하는 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60% 정도, 70%, 80% 국민의 지지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종국에 가서 몇 년에 걸쳐서도 우리가 100%를 이뤄낼 수 있는데 네. 일고에 오늘 100%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0으로 이게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계속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가 잘 안 됩니다.
1: 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야당 패널 두 분의 표정이 굉장히 미묘한 표정으로 이 토론을 지켜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2: 미묘한 기분이 든 게 맞고요. 네. 뭐냐면 참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민주당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누구도 사실 하기 힘든 내용인데 지금 이제 몇 번 국민의힘은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국민의힘 언급하지 않고서 이렇게 자중질환 서로 싸우게 할 수 있는 능력 더군다나 2년 차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누구의 힘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걱정되는 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원인 분석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결과의 어떤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라면 어느 정권이든 여든 야든 상관없이 임기 2년 차예요. 어떻게 보면 초반부에 이랬던 모습 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추미애 지사의 발언 그리고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은정 의원의 이와 같은 여러 메시지들을 보면 이게 2년 차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같은 당 소속의 여당의 여당 소속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을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면 다시 뭐 또 기승전 뻔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과 이와 같은 상대방 반대편 소위 비명관의 갈등이 이와 같은 식으로 해결되긴 좀 힘들 것 같다. 뭐냐면 민생 관련 메시지를 사실 김용민 의원의 메시지 뭐 추미애 지사의 메시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메시지는 없거든요. 네. 저는 이런 뭐 이런 갈등이 계속된 한은 점점 더 뭐랄까요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처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1: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되게 오래 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뭐 치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그게 2004년에 이제 고 김근태 그 당시 이제 전 원내대표죠. 예.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계급장 떼놓고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네. 하는 네. 토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 말이 나왔었냐면 그때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 당시에 네. 민주노동당 그 의원들하고 네. 뭐 만찬인가 하면서 장사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힌 네. 게 전해지면서 이게 총선 때 공약한 건데 이걸 왜 대통령이 그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계급장 떼놓고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거였고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네. 아마 1년 몇 개월 된 대통령 그러니까 2004년이니까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급장 떼놓고 토론해보자라는 거는 분양원가 공개라는 정책에 대해서 당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한번 치받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인사 문제 막 이런 걸로 하니까 정말 민주당 괜찮은 겁니까? 뭔가 기강이 좀 없다.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예, 예. 조금 전 야당에서 지적한 게. 이건 좀 아픈 지적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3: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해찬 전 총리가 그립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어른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알았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앞으로 조용히 좀 해.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정치를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조금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네. 조금 기강이 좀 해진 것 같다. 근데 제가 좀 서운한 거는 뭐 우리가 보고 배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만 보잖아요. 아직도 그래도 이 감옥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 지적하고 그러지 않아요. 관성적으로.

0: 쪽으로 좀 지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4년 5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2년차도 꽉 찬 것도 아니라 이제 1년 지났는데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 그래서 정말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게 현실인가? 그 어원도 없는 말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게 뉴노멀이라면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국민적 지지를 대통령이 획득하는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정치가 아닌 정책적인 면으로 조금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게 돕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그런데 그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어제 대통령을 안에서 쓴 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SNS 올렸습니다. 역사는 그냥 남겨두시라.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 훗날 눈밝은 누군가가 윤석열 징계의 역사도 땡땡땡땡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대목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 이 대목 때문에 사실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했던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얘기하고 좀 오버랩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뭐랄까요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강경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주저앉아야 되는데 보면 잘 주저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은정 의원이나 뭐 다른 의원들 어떤 강경파들이 대통령의 지적이 약간 훈장을 달아주는 듯한 느낌. 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2: 그런데 지금에 관련된 국면은 우리가 20년 전에 한번 풀어봤던 문제예요. 네. 그때 쫄딱 망했어요. 다 틀려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간의 어떤 사정 때문에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통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책 하나하나를 볼 때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 이후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또 한 단계 나아가면서 굳건히 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라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이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60% 해내고 국민의 지지를 계속해서 얻어 그다음 70% 80%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100%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저는 이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차피 한순간에 그냥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다 상흔을 남겨요.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앉힐 때부터 실제로 그 이전에 특수부 키우는 결정을 할 때부터 적폐청산한다고 할 때부터 네. 사실은 그 씨앗이 거기서부터 다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0: 이런 식의 평가를 한다고요? 저는 그거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지금 우리가 여당의 어떤 지위,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망할 거고요. 다음에 재집권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해놨던 검찰개혁이요. 다 도돌림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만 비난하고 어떤 지지층들의 이 소구하는 목소리만 냈을 때 그들이 뭔가 환호성을 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전 종합적 시야를 가진 뭐 범여권의 일원이다라고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 이동학 전 최고의 깊은 빡침 이런 게 지금 느껴지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진영 내에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진영 내에서의 교통정리가 좀 우선이다.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그 부분 한 달 전쯤에 제가 기억하는데 강성필 부대변인이 그랬잖아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어떤 강경파에 대해서 어떤 강하게 억제하고 진압하기보다는 전략적 인내로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한참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 마찬가지인가요?
2: 이제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이제 그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 다른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말씀 못 드리지만 친천계의 대표적인 인사를 만났어요.
1: 네.
2: 근데 그분하고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 지난 전당대회는 증오의 시간, 전당대회 끝난 지금은 미움의 시간. 하지만 이것은 계속 가지 않고 선거를 앞두게 되면 화해의 시간이 오고 선거에 들어가면 협력의 시간이 온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할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서로 욕하더라도 여지는 남겨놔라.
1: 네.
2: 전 그 말 들으니까 와닿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예.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를 썼는데
1: 네.
2: 그러니까 그쪽은 그래서 일종의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또 정청래 전 대표도 대통령과 만나고 식사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예상치 못한 반란군들이 나오니까 이걸 과연 전략적 인내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검찰개혁함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강성파,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네. 진압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 진압을 못함으로써 지금 이렇게까지 주도권이 다 뺏겼다고

0: 한 게 아니라 이건 솔직히 이념 문제고 어떻게 보면 본인 진영에서의 그런 땅 떼먹기 같은 그런 치박기잖아요. 네.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 이건 정당 정치로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검찰개혁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다는
1: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혼재되어 있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검찰개혁이 정책적인 문제는 맞습니다. 법과 제도로 검찰청을 해체를 시키고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까지는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극히 정책적인 면하고 좀 다른 문제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 아 중수청장 후보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14일 날 인사청문회 합니다. 14일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수청에 아직 감찰관도 없어요. 네. 공석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감찰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진짜 감찰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조용히 해라. 이 얘기를 감찰로 좀 한 거
3: 경고는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네. 보고요. 이게 공무원하고 정치인의 다른 점은 정치인은 이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민적인 세를 누가 더 얻느냐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사실 지시를 하면 그거를 이행하고 집행하고 더더군다나 중수청이 지금 시대적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국민적 인권을 지키고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 검찰의 역할을 대신해서 실제로 그 국민 우려를 부식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광주지청의 어떤 장으로 갈 때는 안심을 시켜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아, 내 상관 이 사람이 오면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강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실제로 이제 이걸 감찰을 하고 나중에 또 징계 국면으로 가고 또 이걸 소송을 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큽니다. 이제 네. 그런 지점들도 당연히 관리해 나가야 된다 보고 적어도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또는 대통령이 얻어야 되는 지점 뭐냐면 대통령의 시간은 시야는 지금 이 기관을 어떻게 하면 신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적 이 불안감을 어떻게 불식시켜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시야가 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강성파들의 지적은 여전히 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거야. 이 예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 후과를 볼 거야. 우리는 충분히 경고했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최종적인 책임은 어쨌든 대통령이 지게 돼 있고 그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다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눈을 부라리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견제할 수 있을까 당에서 계속 쳐다봐야 될 문제이지 네. 이거를 계속 안 되도록 망가뜨리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추가적으로 이제 방금 감찰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제 고위직 공무원은요 총리 직속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문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근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본인 위에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김주영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광주지방 중수청의 다른 수사관들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 모두가 다 임은정 중수청장을 다 좋아해서 지금 뜻을 동의해가지고 다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2: 공직사회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네. 직속상관을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또 같이 또 일해야 되잖아요. 네. 지위도 받고 일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 답변을 했는데 김지용 후보자는 10년 이내 최근 10년 이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사적 만남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친윤 후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택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주택 중에 한 채를 현재 매도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주택은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예, 오늘은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얘기할 필요가 거의 없어서 말씀을 자제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김지용 후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어떤 여권 내 갈등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은 김지용은 뭐 흑이냐 백이냐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친윤이냐 아니냐 이거로 지금 자꾸 구분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구분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람 누구도 얘는 친윤 반윤 이렇게 누구도 구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듣기 좋은 말씀으로는 우리 박은정, 뭐 김용민 이런 분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 지점에 애매한 걸 이걸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뭐 반론 국민의힘 너희는 아 물론 저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보면

0: 계속 논란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과거에 김지웅이 검사 시절 이러이러한 판단을 했는데 이건 친윤의 증거다. 그럼 곧바로 다음 날 또 다른 곳에서는 아닌데 윤석열에게 윤석열 장모에게 불리한 판단도 했었는데 아니 세상 일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걸 나누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고 아까 검찰개혁에 대한 짧은 개요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검찰개혁 역시도 백이냐 역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뿌리 씨앗이 지금 다 거두어들이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업을 다시 들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말씀하시겠지만 아이 우리도 그러면 그 욕은 다 고스란히 받아 먹어야죠.
1: 그러니까 아, 예, 말씀하십시오.
2: 말씀 좀 방금 질문 속보도를 안는 거 들어보면 그럼 질문이 최근 10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났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1: 그런 질문을 누가 한 것 같습니다. 네,
2: 그런 질문이 국민의힘에서는 안 했을 거고 민주당 청문위원 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중수청장 청문회에 들어갈 내용인가 싶어요. 민주당이 패널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있으면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중수청장에게 물어봐야 될 사항은 이 사건이라든지 앞으로 중수청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묻는 게 저는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1: 조국혁신당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2: 뭐 조국신당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쪽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
3: 국민의힘도 할 수 있을 건데요.
2: 국민의힘에서는 안 했을 겁니다.
4: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고
2: 어쨌든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검증 대상이 어떻게 얼마나 우프게 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 희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4: 맞아요. 국민적 입장에서의 전선은 이런 전선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기관으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초대 중수청장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 봅니다.
1: 장해찬 전 최고가 어떻게 보면 친윤 확실한 친윤이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여러 번 술도 먹고 이야기했는데 단 한 번도 김지용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윤 아니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2: 그 자리에서 들었으면 진짜일 것 같은데 예,
1: 이 얘기를 여권에서 이 얘기 가지고 이렇게까지 길게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이는 지점 같습니다. 그래서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하나 더.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14일보다 내일 경기도 국감이 진짜 기대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지사의 갈등 상황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일?
3: 저는 이제 감정적인 질의가 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냉정하게 조금 차가운 질문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신 재정이 안 좋다면서 왜 관사 그것도 혼자 사는 관사를 그렇게 넓은 걸 쓰는 거야. 물론 그 전세이기 때문에 그 전세 보증금이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을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하셨지만 이 복지 예산 4개 관련해가지고 저는 여야가 합의됐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이게 얼마나 오랜만의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저희 민주당의 정책적인 강점 중에 하나인 복지 정책에서 이게 조금 노선이 좀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그 경기도라는 지역은 어쨌든 최근 10년간 저희 민주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강세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지정책, AI 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노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1: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자 추미애 지사는 대량 난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내일 경기도 국감의 분위기가 정말 추미애 지사가 난감할 정도로 공격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가능성. 그게 아니라 좀 상황을 좀 수습하는 형태로 좀 이게 어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른스럽게 정리하는 분위기.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십니까?
4: 날카로운 질문들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그거는 자업자득적 성격도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날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심지어 와서 빌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저는 완전히 선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날 서 있는 상황에서 거기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쪽도 날이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당연히 질의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재정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이전에 이재명 도정이 있었고 김동연 도정이 있었고 그걸 연이어서 이제 가는데 그게 그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도정도 아니고 민주당 도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0: 깔아 뭉개면서 이거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따져물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당일지라도.
1: 알겠습니다.
2: 항상 지금 계속 옆에 불났으니까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답변을 했어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내일의 자리를 좀 건설적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갈등들을 수습하려고 한다 한들 과연 추미애 지사 앞에서 그게 가능할까? 없던 갈등도 유발될 가능성이 아주 큰 자리가 아닐까 하는.
3: 저희 당 의원님들이 추미애 지사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1: 자, 이거 그동안 이 토론 하는 동안에 민주당 패널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자 이른바 자녀 관련 의혹 파묘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서 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의 허위 스펙 이게 사실은 이제 2022년 5월인가요? 한동훈 당시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 1청문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다시 민주당에서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강하게 문제제기하는 이유 뭡니까?
4: 그러니까 남의 그 깨끗함을 지적하려면 본인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궁금하고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4: 근데 그것을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팩트가 틀렸다거나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답하고 싶은 것만 답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겁하다고 보고 그게 본인의 신뢰성에도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따졌을 때 한동훈 의원의 따님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근데 자꾸 첫 번째 정말 인사청문회에서 해결됐잖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지만 어쨌든 추가 의혹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동훈 의원의 딸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1년 8개월 동안 2020년 9월부터 경기 안양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때는 한동훈 의원의 딸이 영어를 잘하니까 마치 과외라든지 학원을 갈 수 없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상으로 본인이 학습을 시켜준 것처럼 과외를 해준 네. 것처럼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가르친 적이 없는 것이고 다른 학습을 과외를 해주는 그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을 어레인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1: 네.
4: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죠. 맞는지 틀린지 오해가 있으면 어떤 오해가 있다.
1: 네.
4: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박주민 의원이 말했던 거 아마존에 이게 0.99달러에 수학 문제집을 전자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이거 원 저자에게 어쨌든 처음에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네. 그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이게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럼 한동훈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은 몰랐지만 차후에 알았으니까 이건 내가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 또 지금도 친한계 분들은 뭐라고 하냐 이거 친고죄다. 원 저작자가 이거 고소 고발 안 했으니까 이거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판매 방식을 보니까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4: 그러면 증거 그 시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도 경찰이 이 부분에서도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반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이거 묻힌 거 아니냐 네.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 의원, 추미애 지사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도 밝히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여러 가지 저 핵심적으로 이제 봉사활동 허위 의혹 그리고 이제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검경 수사가 좀 봐주기 수사했던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측면에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반론하셔야 될 것 같은데
3: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네.
3: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이 불송치하면서 네. 충분히 한동훈 의원의 따님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 결과서에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저작권 관련 내가 주구는 이게 담당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왜 본인이 이 수사 공조를 안 했는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감정적으로 아니 왜 본인이 마음대로 기준 잣대를 삼아서 그 부송치를 하게 했느냐.
1: 네.
3: 근데 실제로 밝혔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법조 공무 실무와 사례에 보면 왜 어떨 때는 이걸 공조를 안 하는지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 네. 근거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이분 현직 수사관이고 다 자기 실명 밝히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쩔 땐 처음에는 이분이 또 친한 게 한동훈 의원과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본인이 한동훈 의원과 만난 적

0: 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중수청에서 중수청 소속이니까 이분이 직접 네. 찾아가서 뭐 조사를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동훈 의원이 검찰이나 경찰을 봐주겠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무혐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 네. 외부 인원들이에요. 경찰 내부에서 자기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외부 인원들 불러가지고 결정을 했는 거 가지고 이게 봐주기식이었다. 이건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공세 펼치고 있는 이 사안이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네. 만약에 새로운 사실을 한다고 했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거 엄청 큰 범죄지 않습니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요. 네. 근데 1년 지나도록 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안 하셨죠? 이제 와서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1: 자, 잠깐. 오늘 그 사실 행안위 보니까 오늘 행안위에서 경찰청 국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윤건영 의원하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듣고 또 두 분의 얘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있다. 1년 8개월 동안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게 경찰 조사 맞습니까?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 감았던 그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은 뭐 전면 재수사 여부도 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1: 자,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스트레이트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동학 최고 어떻습니까? 네. 재수사 가능성.
4: 일단 첫 번째. 네. 정치적 중량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점이고, 두 번째는 저는 정치에서 가족 인질극만큼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족 인질극을 먼저 시행했던 그런 당사자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 가족에게 주어졌던 그 잣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아까 뭐 수사 자료 막 다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참고인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발인들 조사 네 차례 두 차례 해가지고 여섯 차례 한 게 다고요. 심지어 진은정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 네. 한 차례 서면 조사한 걸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거 완전 법무부 장관 이 찬스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1년 8개월 동안 어떻게 압수수색도 안 할 수가 있죠? 그런 의혹 제기가 네. 있었을 때. 그래서 경찰이 이건 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재수사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경찰에서 뭐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 정부적인 어떤 판단들도 필요할 거라서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 들어가냐 마냐보다 한동훈 의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런 부분들도 추후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1: 김경률에게서 반론하신다면?
5: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네. 재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정부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경찰청장 뭐 이런 법무부 차관 심지어는 이런 분들의 태도로 봐서는 충분히 재조사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고발인 조사를 여섯 차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배우자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 한 차례 서면 조사가 있었고 하면은, 저는 좀 특이점이 온 게 우리 참여연대를 과거에 이제 뭐 고발연대다 해서 고발인 조사를 많이 받아봤는데 네. 사실은 고발인을 여러 차례 조사한다는 것은 그건 고발 내용의 실체가 불분명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번이나 고발인 조사를 했다는 말은 경찰에서 봐도 이게 아무리 봐도 어떤 뭐랄까요? 제가 이제 법률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범죄 구속여권에서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하다. 실제로 드러난 것이 굳이 이제 이야기하자면 0.99불이고 실제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이미 다 상대방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네, 뭐 이런 내용들인데, 한 말씀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직업이 회계사인 입장에서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제 비례성이라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 1달러짜리 보면은 저희들은 좀 큰일 나거든요. 어디 회사 감사를 나가서 SBS 규모다 하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전표 보고 있으면 정말 이거 혼납니다. 이 매니저 인차지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응? 다른 걸 봐야 된다. 네가 지금 회계사 월급 받고 이 자리에 왔으면 100만 원짜리 전표를 볼 게 아니라 1000만 원 1억짜리 전표를 보라 이런 말도 하는데, 하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기승전 추미애로 이끌고 싶어.

0: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도 재정이 뭐 부도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하는 건 이건 순전히 허구거든요. 경기도 재정의 어떤 허약함, 이걸 뭐로 지금 이야기하냐면 경기도가 지금 부채가 얼만지 아냐. 이게 전부거든. 한번 저 아까 계속 핸드폰 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작년 말 현재 부채 규모가 얼마냐면 130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더러 야 너희 부채가 130조면 또 지금 삼성전자 위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전뭐 급여 다 깎고 이래야 될 때냐고 하면은 좀 모자라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저는 여하튼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도대체가 0.99불짜리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는.
1: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0.99달러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수는 중요한 게, 그 본질을 잘못하고 계신 거고, 중요한 건 간단해요. 세 가지 질문에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봉사활동을 아이들 가르쳤냐 이거예요. 본인이 딸이 직접.
0: 아니 잠깐만, 하나하나 단답식으로 하면 봉사활동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0: 그러니까
1: 좋아요.
0: 가르치는 봉사활동인지 아닌지 몰라도 봉사활동은 있었다고 다 하는 거고.
1: 맞아요. 그러면 그걸 했으면 하는
2: 마이크가
1: 거고.
2: 너무 멀어져 있어.
1: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전자책을 발간을 했을 때 비영리 목적이니까 이거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신고죄 아니라고. 근데 지금 영리 목적이라는 이 주장이 나왔잖아요. KTP라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면은 소명이 되는 겁니다.
2: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느낌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물론 이제 정치적 맥락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검사 한동훈이 검사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은 영혼까지 털었지 않았느냐. 근데 그에 비해서 자기의 허물은 대략 덮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일종의 약간 미러링적인 어떤 그런 공세 이런 거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한동훈 의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데
1: 제가
2: 어떠십니까?
1: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동훈 과거 반부패 부장 시절에 조국 수사를 총 지휘했을 때몇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비례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떠나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 하잖아요. 직접 애들을 가르쳤냐 물어보면은 뭐 경찰에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직접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비영리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해서 비영리 목적이 아닌 그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대답을 해보라 이거예요.
0: 아니 0.99불이 그거 자체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야 0.99불 받았으니까 이건 영리 목적이야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 세법의 용어로 본다라면 실비변상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실비변상적, 우리 많이 그 당내 행사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돈 받잖아요. 그 당내 많은 행사에서 여러 가지 돈을 받는데 그게 그러면 야 너희 민주당은 영리 목적 추구해? 너희 그럼 범죄야?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1: KDP를 모르시니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KDP 뭔지
0: KDP
1: 아세요?
0: 몰라요.
1: 모르시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0.99달러라고 팔지만 아마존에서 0.99달러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건 영원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영리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동훈 의원의 따님께서 두 가지의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니까 그거는 100번 양보해서 비영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KDP 방식으로도 발간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수익의 35%만 아마존에 주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취재를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샀던 게 아무리 소액이 라고 하더라도 35%만 아마존으로 가고 나머지 차익은 한동훈 의원의 따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0.9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0: 아니,
1: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라 이겁니다.
2: 자, 여기까지
3: 일단
2: 김유영.
3: 강의는 원격으로,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원격으로 영어 강의도 하셨고.
1: 아, 그래요? 아이를 가르쳤어요?
3: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0.99달러 저작권료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넘어간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수익을 얻었냐라고 제가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공조를 못했냐고,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혹 제기는
1: 다른 문제예요.
3: 아니 제 말은 민주당에서 처음 의혹 제기했던 거는 왜 공조 요청을 안 했냐가 핵심이었지 않나요?
1: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3: 그렇죠.
1: 건 다른 겁니다.
3: 그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일단 원격 공조랑 관계없다는 걸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작권료 관련돼가지고는 저는 알고 있기로는 그게 수익을 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요.
1: KDP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3: KDP가 그거 1달러로 넣는 거 말고.
0: 아, KDP.
3: 네.
0: 자,
3: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0: 오랜 성격을 말해야 되는 거고.
2: 뜨거운데요. 예, 이 얘기 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더 하시면은 자 시간이 이제 한 1분 남짓 남아가지고 마지막 주제는 주진우 의원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쪽

0: 한국의 어떤 논평 짧게 한 30초씩만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골프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골프 관련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다가 오늘 주진우 의원이 관련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이제 글 비판한 정부 비판하는 글 댓글로 이제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아마 정치적으로 파문이 좀 있을 것 같은 댓글이어서 자 양쪽에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씩만 한번 평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선을 넘어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제 명을 끊을 때라는 게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막말을 일삼고 있고 이진숙 의원, 김태규 의원, 주진 의원 묶어가지고 이거 완전 막말 삼남매인데 정치의 격을 떨어뜨려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방문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구시장은 뭘 했는지 북구청장은 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만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간단하게.
2: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식으로 이게 뭐 주진우 의원은 이게 언어유희였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언어유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를 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화하게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뜨겁고 살벌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네 분 감사드립니다. 최선호의 뉴스 직격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단풍이 물드는 10월이 되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물은 바다뿐만 아니라 산에도 있습니다. 산 속에 흐르는 계곡물은 숲속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소중한 수자원이기 때문이죠. 가을 산행을 할 때는 과일 껍질이나 작은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오고 계곡물에선 오염된 손을 씻거나 세제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단풍을 즐기는 멋진 마음만큼 작고 고운 실천으로 맑은 산을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이제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생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2: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인.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4: S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수발이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만큼 우리 측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개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자신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외통위 발언 이후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하는 정보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의 취임하기 전인 2025년 7월 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외교부에 미국 측의 일을 설명해달라고 했고 주미대사께도 설명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한미 간 불협설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살 김모 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내를 납치해 강원 양양의 야산까지 달아난 데 대해서는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한 아내와 혼인 무효 절차를 밟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김 씨를 존속 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경기도 오산 서동 주거지에서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전북 장수군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장수분기점 근처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과 6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터널 공사로 인해 멈춰있던 승용차들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토스뱅크가 입금 오류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고객들에게 공식 안내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오늘 입금 오류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입금을 12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쯤 다른 금융기관에는 송금 실패로 처리됐는데 토스뱅크 계좌에는 입금으로 기록되는 오류가 약 30분간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남 서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에 80mm 이상, 그 외 지역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65%입니다. 김현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0: 매일 아침 긍정 파워 충전하고
5: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정거장에서 감성 체인지
6: 짱구짱아와 희노애락을 함께합니다.
7: 오늘 문득 사랑하고 싶다면
5: 러브 FM으로 체인지
0: 사랑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6: SBS 러브 FM
8: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10월 18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시 저녁 바람 김창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창완입니다. 우리 바람님들 연휴는 잘 즐기셨나요? 저는 뭐 내내 공연 다녔습니다. 종이 상자 하나 구해다가 그 안에 나뭇잎 몇 장을 넣습니다. 단풍잎, 은행잎, 오동잎도 넣고 꽃은 코스모스가 좋을 것 같아요. 햇살도 한 줌 담고 바람을 한 바가지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한지로 곱게 쌉니다. 가운데 바람님 이름을 적고 왼쪽 상단에 목동 SBS 주소를 적고 발신인의 저녁바람이라고 쓰고 보내드립니다. 아차, 노래를 한 곡 넣어서 상자를 열면은 노래가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포장을 다 했으니 노래는 그냥 틀어드리겠습니다. 루 크리스티의 Settle the Wind입니다.

0: 네, 월요일 저녁바람 쳤고 루크리스티의 Settle the Wind였습니다. 전희경님, 아저씨 가을이라는데 다시 더운 요즘이네요. 저는 신입사원 때 팀장님께서 신입사원들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코스모스였어요. 그땐 여리여리했는데 지금은 고목나무입니다. 5681님, 아저씨 주말에 그 여고동 장생 6명과 순천만 갈대숲 여행 갔다 왔는데요. 아저씨 방송 꼭 들어보라고 홍보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방송 같이 듣고 느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청취율 전화 오면 꼭 6시 저녁바람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또 김혜정님, 아저씨 대용량 과자로 오랫동안 먹으려고 샀거든요. 근데 주말 이틀 동안 그 커다란 과자를 다 털어서 먹어버렸어요. 진짜 스스로도 믿질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김혜정님께, 야, 이거 김혜정님께 또 만모습 빵드리기가 그러네, 좀. 5681님, 전희경님, 다들 만모습 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녁바람 참여 방법은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긴건 100원입니다. 문자번호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죠. 자,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빵과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여럿이 듣는 거 인증해 주시면요, 선물을 더 챙겨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바람입니다.
1: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2: 당신을 두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제약.
4: 이탈리아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5: 다우닝이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유. 소파 가죽이 시작되는 곳부터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죠. 오랜 시간 지켜온 다우닝의 기준. 좋은 가죽에는 분명한 주소가 있습니다. 창립기념 페스티벌은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우닝.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8: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김창완, 박보검 똑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1571님. 무엇이 똑같을까? 김창완. 6시 저녁바람, 김창완입니다.
9: 요.

Manic Monday의 Bangles였습니다. 5415님, 김창 왕구점 아저씨 주말에 아이들과 시내 나갔다가 인형 뽑기 방에 갔어요. 분명 1인 3천 원만 하고 나오자 했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뽑힐 것 같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나올 것 같아서 결제를 하다 보니 2만 4천 원 쓴 거 있죠. 물론 네 마리 뽑았는데 뽑을 때 너무 신나서 다 쓴 거죠. 하효열님, 남편 은퇴 기념으로 눈주름 펴주려고 성형외과 가서 상담받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34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남편에게 주는 제 선물이에요. 이쁘게 다림질한 듯 주름이 잘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3984님, 김창 완벽남 아저씨, 저는 네일샵을 하는데요. 매일 아저씨 라디오 들으면서 일을 해요.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과 손님이 계신데 모두 부끄럽다고 숨었네요. 항상 아저씨 좋은 목소리와 음악으로 힘내고 있습니다. 자, 5415님, 하효열님, 3984님께 마모스빵 선물로 드리죠. 김주하님, 김창완전 동굴아저씨, 창고 정리하다가 예전에 모아놨던 옛날 영화 CD를 발견했네요. 애들 태어나기 전에는 저녁마다 영화 많이 봤는데 요즘은 TV 볼 시간도 잘 안 나요. 오늘 저녁에는 로빈훗을 봐야겠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t for you. 또 프리텐더스의 I stand by you. 두 곡 이어드리죠.